二是白小白，人生路漫漫，日子长啊，咋办呢？走吧。来吧，继续听歌，下一首歌，陈楚生，想得

0: 가능하십니까?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연길 종합방송 조선업 방송입니다.
1: 밥을 감독 지도했습니다. 보라통화 수위가 상승해 우리시 여러 부문에서 연동해 홍수방지 당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 7월 14일 성당 위상

0: 무위원이며 두 당리 석인 호가복은 우리시의 심의표 홍수방지 사업을 감독 지도했습니다. 그는 홍수방지 재해구조 사업에 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와 최근에 소집된 중공중앙정치국 회의 정신을 깊이 있게 관철하고 당중앙 공무원과 성당위, 성정부의 홍수방지 사업에 관한 배치 요구에 따라 안일한 사상과 요행 심리를 단호히 극복하며 최저선 사유와 극한 사유를 확고히 수립하고 큰 홍수를 방지하고 큰 위험을 방지하며 큰 재해를 구조 하는 데 입각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업무를 방지하며 철저히 지킴으로써 전주가 안전하게 홍수기를 나게 하고 여러 민족 대중의 생명재산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비를 무릅쓰고 여나 저수지를 찾아 저수지댐에 올라 수위를 살피고 저수 용량, 운행 조절, 일상 순찰 관리 및 보호 등 상황을 상세히 료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홍수방지의 관건기이며 극단적인 날씨가 다발 빈발해 홍수방지 형세가 준엄하고 복잡합니다. 기상과 수문 정보를 예의주시하고 강우량 수위, 홍수위험 변화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며 강우량, 입고량, 배수량 등 매개 변수 검측 계산을 확실하게 잘하고 저수지 용량을 과학적이고 정밀하게 조절해 저수지의 홍수 예방, 수위 절정기 완화 및 조절 역할을 확실하게 발휘해야 합니다. 재방 순찰 및 위험 검사 책임을 확실히 하고 매일 순찰, 강우 후 검사, 중점 시간대 밀집 검사를 견제해야 하며 댐, 수문, 개폐 설비 등 중점 부위에 대해 종목별로 세밀하게 검사하고 위험 우환을 제때 제거해 저수지 안전 최저선을 단호히 지켜야 합니다. 감독 검사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태풍 바비의 잔여 환류 영향으로 우리 주에는 구역성 폭우 날씨가 나타나고 일부 지방에는 집중호우, 뢰우, 강풍 등 강대류 날씨가 동반되면서 홍수방지 사업이 중대한 고위험에 직면했습니다. 전주 상하는 홍수방지 사업을 잘하는 것의 극단적인 중요성과 긴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시달과 배치를 더욱 면밀하게 하며 사업을 더욱 참답게 틀어주어 만반의 준비로 홍수방지라는 이 힘든 싸움에 대응해야 합니다. 기상 모니터링 및 조기 경보를 강화하고 다부문 연합회의 토론을 강화해 영향 시간, 정도와 범위를 정밀하게 연구 판단해야 하며 변두리 산간 지역과 야간 시간대에 조기 경보 및 응답 기재를 중점적으로 확실하게 틀어주고 명확하고 알기 쉬운 선전 방식으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기층 책임자와 위협을 받는 대중들에게 직접 전달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위험 우환 조사 및 정돈을 깊이 있게 전개하고 하천 교량, 저수지 재방과 산사태 지질 재해 취약 구역, 저지대 침수 우려 지점 등 중점 구역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위태롭고 오래된 가옥, 공사장, 지하 통로, 야외 광고판 등 중점 부위를 면밀히 주시하고 학교, 병원, 양로기구, 물가 풍경구, 민박 캠핑장 등 중점 장소를 긴밀히 틀어주어 꼼꼼하고 전면적인 조사를 집중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우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고하며 처리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홍수방지 사업은 각급 지도 간부들의 정치적 품격, 담당 정신과 응급 대처 능력에 대한 직접적인 검증입니다. 각급 지도 간부들, 특히 당정 주요 책임자들은 솔선수범하고 앞장서서 지휘해야 하며 4급 책임 보장제를 엄격히 집행하고 일선에 내려가 사업을 감독 지도해야 합니다. 각급 홍수방지 지휘부는 선두에 서서 총괄 조율 역할을 확실하게 발휘해야 하고 응급 수리, 기상교통, 주택 및 도시 향진 건설, 자연자원 등 부문은 각각 직책을 다하고 협동작전을 펼쳐야 하며 사업이 중첩될 수는 있어도 감독관리의 공백이나 허점이 나타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기층 당 조직과 광범한 당원 간부들은 전투보루와 선봉모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홍수 소식을 들으면 즉시 움직이고 위험을 향해 나아가며 실속 있는 실제 행동으로 여러 민족 대중들이 위급한 순간에 당 조직이 바로 곁에 있고 든든한 버팀목이 가까이에 있음을 절실히 느끼게 해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석인 왕길보, 부수장 정권, 두경국, 주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이 참가했습니다.
1: 7월 14일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석인 왕길보는 홍수방지 사업을 감독 지도했습니다. 그는 홍수방지 재해구조 사업에 대한 습건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와 당중앙 공무원과 성당위, 성정부, 주당위의 홍수방지 사업에 관한 배치 요구에 따라 최저선 사유와 극한 사유를 확고히 수립하고 큰 홍수를 방지하고 큰 위험을 방지하며 큰 재해를 구조하는 데 입각해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안전 방어선을 굳건히 구축해 민족 대중의 생명재산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왕길보는 비를 맞으며 의란진 동흥촌 동흥구와 흥농촌, 소용진 민주촌 민주구, 조양천진 류신촌과 장청촌을 찾아 배수로와 위험구간, 산사태 발생 우려 지점 등 중점

지역을 현장에서 점검하고 위험 우환 조사, 당직 근무, 군중대피 등 삽시달 정황을 자세히 요의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인민지상, 생명지상 리념을 견지하고 마비된 사상과 요행 심리를 단호히 극복하며 날씨 변화 추세를 면밀히 주시하고 중점 지역 순찰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분석하며 조기에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홍수방지 비상대비책과 군중대비방안을 더욱 보완하고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군중들을 안전하게 대피시켜 인명피해를 단호히 방지해야 합니다. 불화통화와 조양하 함유 지점에서 왕길본은 강변을 따라 순찰하며 수위 변화와 하천 홍수 통과 상황, 재방관리 정황을 자세히 요의했습니다. 그는 하장제를 엄격히 시달하고 수위와 홍수 상황을 면밀히 감시하며 하천 및 재방 순찰을 더욱 강화해 하천의 안전한 통과 상황과 재방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민교 아래 도시 침수 지점에서 왕길본은 도로 침수 원인과 배수시설 가동 정황을 자세히 살펴보고 홍수기 비상대응과 기초시설 관리 정황을 요의했습니다. 왕길본은 배수 관망 준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배수 장비를 충분히 갖추며 전담 인원을 배치하고 지점별 맞춤형 대책을 보완해 집중호우의 영향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감독 지도 과정에서 왕길본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태풍 바비의 잔해 환류 영향으로 홍수방지 형세가 여전히 엄중하고 복잡합니다. 전시는 홍수방지 사업의 극히 중요한 의의를 깊이 인식하고 항상 실전에 대비한 태세를 유지하며 엄격한 대비와 치밀한 부치, 철저한 방어로 홍수방지 난관 공격전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야 합니다. 또한 비와 수위 변화에 대한 감시와 조기 경보를 강화하고 연동 기재를 건전히 하며 상황 판단 회의를 강화해 조기 경보 정보와 위험 지시를 제때에 발표함으로써 조기 경보, 조기 예방을 실현해야 합니다. 아울러 각종 위험 우환에 대한 조사와 정비를 강화하고 위험 지점을 전면적으로 정리하며 속지 책임과 부문 책임, 일터 책임을 더욱 다지고 부족한 부분을 정확하게 보완해 과학적이고 정밀한 홍수 방지 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당직 근무 규율을 엄격히 하고 24시간 당직 제도와 지도 일꾼 당직

0: 우라통화 열애방주 유람선 부두에서는 연변 초방 구조 지대와 연길시 람천 구조 중심으로 구성된 긴급구조대가 출동 준비를 마쳤습니다. 현재 전시 홍수방지 비상대응 사업은 질서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각 관련 부문은 수위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위험무환 조사를 계속 추진하는 한편, 부문 간 협동 연동을 통해 홍수기 안전 방어선을 더욱 튼튼히 구축하고 인민군중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전력으로 보장하며 전시 안전하게 홍수기를 넘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주 홍수기에 들어선 이후 3도 만진 각 촌은 홍수 방지 비상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촌마다 1촌 1족 비상대비책을 마련했으며 중점관리 대상과 위험우환 지점, 비상대피 로선을 하나하나 명확히 하여 홍수 방지 사업이 목록화, 정밀화되도록 했습니다. 전진은 24시간 당직 제도를 엄격히 시달하고 비와 수위, 홍수 상황 변화를 실시간으로 주시하며 정보 전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돌발 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문 선전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군중들에게 홍수 방지와 대피, 자가 구조 및 상호 구조 상식을 보급했습니다. 관할 구역 내 5도소 수지와 4개 하천 등 중점 홍수 방지 지점에 대해서는 진과 촌이 상시적으로 위험 우환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무인기를 활용한 공중 순찰도 함께 진행해 지상 순찰의 사각지대를 보완했습니다. 현재 중점 하천 구간 1000m의 방호 보강 공사를 완료했으며 전진은 모두 실전 대비 태세에 들어섰습니다.
0: 철길 연선의 강우가 점차 약해짐에 따라 중국 고가철도 심양국은 내륙객 열차 운행 계획을 동태적으로 조정했습니다. 7월 15일부터 연길 참호단 내륙객 열차 운행이 순차적으로 회복됩니다. 7월 15일 연길 참호단 관할 구간에서 장훈 도시간 철도를 경유하는 내륙객 열차는 정상 운행을 회복했습니다. 신백 고속철도를 경유하는 여러 열차도 동시에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다만 날씨의 영향으로 일부 열차는 临시 운행이 중지됩니다. 7월 15일 장백산과 대련 북역을 왕복하는 G81 44차와 G81 41차는 운행을 중지합니다. 7월 16일부터 17일까지는 장백산과 통화를 왕복하는 4246차와 4245차 열차의 운행이 중지됩니다. 연길 참호단은 열차 운행 방안이 기상 상황과 선로 상태에 따라 동태적으로 조정될 예정이라며 출행 계획이 있는 여객들은 12306 공식 홈페이지와 휴대전화 앱을 통해 열차 운행 정보와 잔여 좌석, 도착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일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상기 운행이 중지된 열차 승차권을 구매한 여객은 승차일로부터 30일 내에 12306 플랫폼 또는 역창구에서 무료로 환불 수속을 밟을 수 있으며 환불 수수료는 전액 면제됩니다.
1: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혈의 거국화, 방송 담당의 김명아 출임이었습니다.
2: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연길의 삶은 어떠할까요?
3: 인파로 붐비는 수상시장에서는 순대, 찰떡 등 전통 음식들이 입맛을 자극합니다.
2: 민속원에서는 조선족 전통 복장의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가옥에서 이색적인 예의 풍정을 체험합니다.
3: 공룡왕국에서는 백악기 시대로 거슬러가 공룡에 대해 배우고 체험하는 동시에 테마 놀이 공연도 즐깁니다.
2: 곳곳의 감각적인 커피숍에서는 은은한 커피 향 속에서 여유를 느낍니다.
3: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직접 체험하고 감수하면서 그 일원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거리 골목마다 새로운 재미가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색다른 풍경이 보이며 매 풍경마다 정취가 넘치는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2: 독특한 민족 문화 매력을 느끼고 축구 고향의 활력과 열정을 만끽하며 전통 음식의 맛을 체험할 수 있는 연길에 오셔서 연길 라이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백진숙 작사 리하수 작곡의 시간아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사입니다. 가네 가네 초침 따라 분침 따라 내가 가네. 해와 함께 달과 함께 동글동글 내가 가네. 젊은 시절 그렇게도 느릿느릿 가던 내가 지금은 왜 살같이 가는 거냐. 야속한 시간아. 시간아 어디 갔느냐. 천금 같은 내 사랑아. 금사락 같이 아껴가며 너와 함께 한 백년 살고 파라. 리상길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백진숙 작사 리하수 작곡의 시간 아래를 의리상길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1: 생활의 빈틈을 채우는 알뜰 정보, 생활 정보.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평소 신발도 상황과 공능에 따라 신어야 되는데요. 운동화는 그럼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함께 알아봅니다. 네, 농구화, 러닝화, 테니스화, 바드민턴화 등 다양한 운동 전경에서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신발 밑창과 신발 표면의 디자인, 재질도 이에 따라 다른데 합리한 선택을 해야 운동 손상을 줄이고 운동 경험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구별이 있을까요? 네, 먼저 농구화입니다. 농구 운동은 많이 뛰고 빠르게 멈추기에 농구화의 바닥은 전방위적인 미끄럼 방지와 충격 완화에 대한 요구가 비교적 높고 홈이 깊습니다. 발목을 보호하기 위해 신발 표면에는 쉽게 변형되지 않는 고강도 복합 재료나 가죽 소재를 많이 사용합니다. 다음은 러닝화입니다. 동일한 충격 완화 요구 사항 외에도 더 가볍고 산열과 통풍이 잘 되며 신발 표면이 더 얇고 신발 밑창이 대부분 세로 방향 미끄럼 방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테니스화, 탁구화, 바드민턴화입니다. 종목의 운동 특성에 따라 디자인에 중점을 두지만 유사한 점도 있습니다. 운동 중 측면 이동이 빈번하기 때문에 신발 표면 양쪽이 보통 보강 처리가 되어 있으며 바닥은 가로 무늬를 주로 해 측면 미끄럼 방지를 실현합니다. 다음은 배구화입니다. 전반적으로 더욱 가볍고 바닥에 미끄럼 방지 성능이 뛰어나며 발목 높이가 적당한 형태로 설계돼 충격 완화와 빠른 방향 전환을 동시에 충족합니다. 네, 그럼 어린이는 운동화를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어린이는 아직 성장 발육 단계에 있기 때문에 신발 밑창의 앞부분 3분의 1을 구부릴 수 있고 뒷부분이 딱딱한 신발을 선택해야 아이들의 발 근육을 충분히 단련시킬 수 있습니다. 동시에 신발 앞부분은 철저히 세균이 번식하거나 냄새가 날수 있기에 밀폐된 신발장에 직접 보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약간 스트레스로 인한 손상을 회복하는 핵심 시간대입니다. 야간의 지속적 고온은 신체에 큰 해를 끼칩니다. 먼저 사망 위험이 증가합니다. 중국, 일본, 한국 등 918만여 건의 주민 사망 데이터를 종합 분석한 결과, 낮 고온의 영향을 보정한 후에도 열야 노출은 비사고성 사망 위험을 40에서 50% 독립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 수면 장애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더위로 깨는 횟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바, 야간 기온 상승으로 인해 1인당 연 평균 수면 시간이 44시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 온도가 섭씨 28도 이상이거나 습도가 과할 경우 수면 질이 저하돼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온도 상승은 염증성 사이토카인 분비를 촉진해 만성 염증 반응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심혈관 부하가 증가됩니다. 야간 고온은 인체의 자율신경 계통을 교란해 심박수 증가, 말초 혈관 수축, 혈압 파동 증가를 유발하며, 이는 심혈관 계통의 역할을 켜지 않아 방 온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야간 발한이 과도해져 탈수가 발생하고 혈액 점도가 높아지며 혈 용량이 감소해 뇌경색 및 심근경색의 발병 위험이 증가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여름철 냉채를 보관할 때이 시간을 초과하지 말라고 합니다. 네, 여름이 되어 기온이 점점 높아지면서 시원하고 입맛을 돋우는 냉채가 식탁의 단골 메뉴로 됐고, 슈퍼마켓이나 음식점의 냉채 코너도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급성 위장염, 세균성 식중독도 연중 최고 발생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름

0: 철 냉채는 2시간에서 4시간이 지나면 조심해야 한다는 주제가 최근 온라인에서 인기 검색어에 올랐고, 많은 네티즌들이 오래된 냉채를 먹은 후 복통, 설사 등 불편한 증상을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냉채는 상온에서 보관 2시간이면 미생물이 기준치를 초과한답니다. 냉채는 대부분 고온 살균 과정이 생략돼 있어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병원균이 매우 쉽게 번식합니다. 보관 시간, 식재료 선택, 조리 과정에서 조금만 소홀해도 건강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실내 온도는 일반적으로 섭씨 30도 이상으로 살모넬라균, 대장균 등 병원균이 빠르게 증식하기에 최적의 황금 온도대로서 미생물 번식 속도가 겨울보다 3배에서 5배 빠릅니다.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의 즉석 냉채 미생물 위험 모니터링 보고 2023에 따르면 냉채를 상온에 2시간 두면 세균 수가 이미 질병 유발 기준에 도달하고 4시간이 지나면 미생물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육안으로 신맛이나 끈적임이 보이지 않더라도 구토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바로 폐기할 것을 권장합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목소리) 전통복장을 입고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대의와 문화특색을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열어가는 종소나기의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비가 와서야 우산의 중요성 알게 되고 병들고 나서야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비가 오면 우산 빌리기 쉽지 않고 병이 생기면 돈 빌리기 쉽지 않습니다. 폭우가 내리면 우산도 무용지물, 중병에 걸리면 억만금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고로 비 내리기 전 대비 잘 하시고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셔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건강하게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사람 살아가는 게 참 힘들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그렇습니다. 바람 불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누구나 바람 맞으며 가는 것이 바로 또 우리네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는 포기하고 주저앉고 누군가는 울면서도 계속 나아가는 거죠. 끝까지 가는 사람은 바람을 피한 사람이 아니라 버텨낸 사람입니다. 네, 오늘 하루도 내가 고른 인생을 되돌아보며 그래도 나는 잘 버텨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0: 막가라. 꼭형님 대야 따로 목돈 돌돌거린다 하겠다. 공연이 이놈아 나를 흥부시키는 거. 내 견게 또 박살 맞으면 어쩌니? 아이, 근데 아, 여러분들 어제 목욕하러 오셨은 거. 아이, 들어오셔서 샤워를 차 하고 냄새 이렇게 때밀히 받든지 해야 되지. 가만히 이렇게 앉아 계시겠습니까? 예? 박수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난 빨리 때밀히 해야 돈 버는데 여성분들은 저쪽에 모시겠습니다. 우리 목욕탕은 남녀 합타이 절대 안 됩니다. 야, 장관 우리 시진핑 주선님께서 이번에 조진즈정의관시시조주즈이 말씀한다부터 야 우리 여기 시내는 이 당원 동무들이 노나우시 깨끗해지겠다고 우리 목욕탕에 찾아오는 바람에 완전 내 지금 대박이 났습니다. 가만 있어라. 아까 내가 몇 번에다가 36번에다가 이번에 좀 37호. 37호 때밀어 하죠. 37호 첫절라.
1: 예 갑니다.
0: 아야야. 오, 아야, 요,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야, 오랜만이구만. 아니,
0: 근데, 아, 주말은 딱딱 나타나도 왜, 어디 먼데 이사를 갔습니까?
2: 네, 외제 학습반에 갔다 가서.
0: 외제? 외제 유랑 갔다 왔을까?
2: 아, 그런 일이 있다.
0: 아,
2: 아이고. 예. 그나저나, 우리 전번에 동갑이라고 서로 야야 하기로 했지 않는가?
0: 자관님 몇 년 동안 때밀이를 하면서 손님하고 야야 해보니, 이거, 딱지 처음이라. 아, 몰랐던 것이야. 아, 목이 크크하다.
2: 아이고.
3: 어째 당신 몸에서 술 냄새 난다.
0: 아, 야?
3: 술에 했지?
0: 글쎄, 내게 원래 공작 시간에 술을 먹으면 안 되는데, 내 오늘 생지에서 간단히 한잔 했어.
3: 야? 생지라고?
0: 야, 야.
3: 아이, 잘 됐다.
0: 맞아.
3: 이보, 전번에 당신 내 잠을 못 잔다고, 오가피에 구기사에 오미사 이래 숱한 거 터째 했는가?
0: 아, 효과지?
3: 이야, 그거 먹어 그런지, 야, 이제 잠을 영 잘 잔다.
0: 너무 먹지 마. 너무 먹은 날 또 국미 없이 자.
3: 이보.
0: 너무 먹지 마.
3: 야, 야. 저기 뭐요. 내 신세를 쟀는데, 당신 생일날에 내 술 한 잔 살게.
0: 야? 에이, 말만 들어도 감사. 야, 어째? 아까면서라. 아, 나 여기 뒷자도 여기 그거 좀 아, 저리 가라고. 아이, 어디,
3: 여기?
0: 아이, 그쪽인데. 아,
3: 야, 이거 전만해.
0: 아, 좀 아래로. 야.
3: 됐어.
0: 야, 좀 시그긋어, 야. 야. 아, 잠깐만. 야, 이제 무슨 말이야? 아, 잠깐만, 생기. 아, 솔직히 말해서, 나 이게 매 년마다 이 생일 올 때면 제일 싫어.
3: 뭐지?
0: 아, 올해는 계속 좀 기분이 좋다.
3: 어?
0: 어이, 당신 좀 뉴스로 봤지?
3: 뭐?
0: 그 우리 언니 해제 목이 뚝 떨어졌지.
3: 어느? 그럼 당신 그 미래 해녀 조연사를 그래요?
0: 아니야. 정치를 좀 안다. 하하. 잘 됐지 뭐. 야, 와는 공과 돈 제 돈처럼 쓰고 와는 수턴 님으로 받아 먹었더니 끝내 목이 훅 날아났지. 잘 됐다.
3: 에이, 잘
0: 됐다.
3: 이모.
0: 아,
3: 조연사 떨어졌다는데 당신 어째 그랬어?
0: 저기. 아이, 말하자면 기어, 아이, 됐어. 나방 그나저나, 이번에 뭐, 새로 무슨 송겐지, 송간지, 그런 나온다는 게 무슨, 에휴, 정말.
3: 아이고,
0: 야?
3: 송겐지, 송간지, 당신 봤어?
0: 못 봤지. 아이, 봐도 그수살이, 그수살이지. 그거 뭐 볼 필요 있어? 야.
3: 그나저나, 그 미래해라고, 거기 대박거리라고 있던데. 야, 산도 좋고, 물도 좋고, 정말 좋은 곳.
0: 사람들 거기 산보 가자고.
3: 산보 무슨 이동산에
0: 산보 같은. 내 제박골에서 나왔지?
3: 당신 제박골이요?
0: 하하! 이 사람 보기는 좀, 좀 저절로 와서.
3: 야?
0: 좀 저절로 와서.

0: 야, 이거, 이거. 당신 제가 니구만, 야. 야, 이게, 어서. 야, 그나저나 당신이야.
1: 아야.
0: 그 다리를 얻겠다고 고생 많이 했구만.
2: 이거는, 목이 잡혀야 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오.
0: 그래.
2: 이거는 결과, 그, 저, 우리서 뭐라 말하자면, 방곡실 주임이나, 부처사이나, 그저, 이런 분들이 올 때 행사지 뭐.
0: 아이, 그래. 뭐, 국자이나 현장들이 뭐, 뭐, 다른 게 있어?
2: 있지.
0: 야?
2: 개.
0: 개?
2: 개! 개를 잡아야지. 벌써 우리 동네 개들은 이제 내일 용도 분들이 안다 온다게 되고 다 아오. 내 아침에 집에서 턱 나오면 저 멀리서부터 개 몇 마리 내 앞으로 서서히 걸어오고 있어.
0: 아이보, 당신 지금 뭐해라 그래?
2: 아, 정말 당신 개 말을 뭐 알아듣겠구나.
0: 이 사람이
2: 걔 내보고 뭐라 한다고 이러. 천살 이번에는 나를 잡읍소. 나를 잡아서 내 고기를 용도 분들한테 이렇게 끓여서 꼭 다리 놔달라 해줍소. 예?
0: 이봐, 야, 무슨 농담 그렇게 해.
2: 아, 좋은 말을 하는데 이래고는 추호의 주소심 없이 전달 판자구가 탁 눕는단 말이야. 맞지? 자기 전 찾아간 농지?
0: 이봐, 빨리 시작하기요.
2: 들었지? 죽는 것도 빨리 죽여달라제. 희생정신 정말 대단하다. 아이다, 아이다. 걔도 잡기 전에야 마지막 인사는 해야지요. 저, 아야? 근데 걔 이름 모르니까 어떻게 해? 아, 옳다. 그냥 아래를 보고. 와, 숙해구나. 걔야, 걔야. 알라공 달라공 숙해야.
0: 아, 지금 뭐하고?
2: 뭐하고? 놀다. 야, 살아나는 거야? 놀랬다, 야.
0: 아니, 이거.

0: 이게 솔직히 야 우리 처민들이 이만큼 성의를 보여줬으면 야? 그 다리를 해결해 주는 게 이게 도리 맞아요. 내년마다 우에서 내려온 돈을 가지고 신치포판한 차를 새 차로 바꾸지 말고 네? 이 고철암내 하면 유람 다니지 말고 백성들이 내 세금 가지고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면 안 되니까 말이오.
1: 이보 당신만 말만 하다. 야 일이 풀리겠지 뭐. 너무 흥분하지 말라. 야
0: 내 흥분해야 이제 내 흥분해야 이제 이봐 그 다리 때문에 우리 엄마 죽었다.
1: 엄마 죽다.
0: 우리 엄마 생전에 나하고 뭐 했는지 아니 어이 손자들이 우리 재밖골 초민들을 위해서 다리를 하나 놔서 뭐야? 야 손자들이 이게 이미 서워해라 이게 우리 재밖골 초민들이 서워해라 그날도 내 생일이다 우리 엄마 내 돼지고기에 체면쌈으로 좋아한다고 이 아들 그거 먹이겠다고 상마다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홍수에 밀려서 그만 내 며칠 후에 우리 엄마를 찾았다 찾았는데 우리 엄마 글쎄 그 장마다에서 봤던 그 장바구니에 그냥 그대로 꼭지 않고 있지 않겠니 이 아들 생일 날에 돼지고기 체면상 물이 먹이겠다 내 그질러 짐 싸매고 들어왔어 여기로 왔다 너네 다리를 안 놔줘도 좋다 임마 내 속도도 들어 돈 벌어서 언젠가는 우리 재밖골 촌민들을 위해서 다리를 꼭 놓겠다 임마
1: 야 됐다 그 다리 내놔줄게 내 손해글이 담보한다 명민이 네 생일이 되기 전까지 다리를 놔서 돌아가신 어머님도 위로하고 우리 재밖골의 손민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게 그 다리 내 꼭 봐줄게
0: 너는 무슨 낯설다야게 무슨 험악소리를 그렇게 하네 에이야 말만 들어도 감사하다 너도야 그야 남의 밑에서 심부름 꿈하는 게야 니라고 무슨 돈이 있어서 니 이제 이름 뭐이라니 이름 뭐라니
1: 야 내 손에 그리다
0: 뭐야 이번에 우리 현이 새로 얻은 손댄다
1: 야 미안하다 늦게 말해서
0: 야 내 말하지 이래서 공작 시간에 술을 먹으면 알겠는데 야 정말야 아이 현장 야 정말 감사합니다 야 정말 감사합니다 야 이래 보니까 소년장 정말 이름값을 한다 소년장 오니까 소년장 이 손으로 이렇게 다리 문제 해결되는구만
2: 아이고 감사합니다
1: 야야야 야, 야.
2: 이제 무슨 야 이마하디 무슨 불쌍 얘기하면 이래니
0: 아야 감사합니다 우리 언제부터 야자했다가
1: 야, 그게 뭐 그리 중요하야 어. 야 네 생일인데 내 술 한 잔 살게 가자
0: 아야야야야 이게 어? 무슨 소리 하니 니가도 우리 손에 다리를 놔줬대 응 난 내 싸야지 술은 내 쌀게
1: 야 임마
0: 어?
1: 내 니 술을 먹고 무슨 누기처럼 뭐 되라고
0: 아 그게 그렇게 되는가
1: 야 어? 정리하고 나오나
0: 어
1: 가라
0: 옳다 아 옳다 오늘 니 싸라 나도 좀 용돈들이 술을 얻어 먹어보자 야 해가라 때는 밀고 가야 되지
3: 면자

서품 메밀이 감상했습니다. 정말 사이가 좋았을 땐 네 사람 같지만 사이가 틀어지는 순간 애초에 몰랐던 사람보다 더 낯선 사람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울수록 말과 행동에 더 신경을 쓰고 넘어서 안 될 선은 절대로 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 관계라는 게 참 쉬운 것 같지만 가장 어려운 게 또한 사람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현명한 관계를 잘 이끌어가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선하의 해피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FM 91.3MHz로 여러분들의 안방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가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을 보다가 나의 삶도 한번 저렇게 살아봤으면 할 때가 있죠. 네, 물론 뭐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네, 드라마 같은 삶이라는 건 어느 정도 예고가 있는 이야기지만 우리의 삶은 한치 앞도 모릅니다. 내일 당신이 주저앉을 수도 있고 모래의 가장 밑바닥을 구경할 수도 있는 게 바로 우리네 인생이고 또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미리미리 걱정을 하지 말고 좋은 생각만 하면서 하루하루 보냈으면 하는 마음이 가장 큰데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정말 100년의 걱정을 앞서서 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다음 날에는 꿈처럼 웃을 수도 있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냥 오늘 내가 주어진 하루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웃는 날이 있으면 우는 날이 있고 가슴 벅찬 날이 있으면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리는 날도 있죠. 이 사실에서만큼은 그 어떤 누구도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저 내가 선택한 내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나중에 그래도 후회는 없다라는 말은 하지 않을까요? 네, 늘 해피 라디오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대처법,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방식, 행복한 비결을 찾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정선아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 7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좋은 세상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조일광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면서 고온 다습한 날씨는 우리의 생활을 불편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름철 건강관리 요령을 제대로 익혀야만 마음껏 즐기면서도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여름철 건강상식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노래로 풀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2: 고온 환경에 오래 머물면 우리 몸의 체온 조절 기능이 무너지면서 열탈진이나 열사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어지럽고 두통이 생기거나 미스거움, 심한 갈증, 피로감이 나타납니다. 증상이 더 심해지면 체온이 40도 가까이 오르고 의식이 흐려지거나 경련과 의식 소실까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열사병이라고 합니다. 열사병은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질환인 만큼 즉시 응급처치가 필요합니다. 환자를 그늘지고 통풍이 잘 되는 곳으로 옮긴 후 옷을 느슨하게 하고 차가운 물이나 얼음팩으로 몸을

빠르게 식혀야 합니다. 증상이 심하거나 의식이 없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노인과 어린이, 체력이 약한 사람은 더위에 더욱 취약합니다. 습도가 높아지고 공기 중 산소량이 줄어들면 어지러움증과 가슴 두근거림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외출을 줄이고 외출 시에도 한낮에 강한 햇볕은 피해야 합니다. 폭염 속에서 한낮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가급적으로 피하고 외출 시에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며 그늘에서 자주 쉬어야 합니다. 어린이는 아침이나 저녁 시간대에 활동하는 것이 좋고, 노인과 임산부는 가능한 시원한 실내에서 생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폭염은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기온이 35도를 넘고 습도가 높아지면 우울감이나 불안감, 충동성을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무리하게 참기보다 시원한 환경에서 충분히 쉬고 물과 전해질을 보충하며 규칙적인 수면과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무더운 여름이 되면 바비큐와 냉면, 아이스크림 등 시원한 음식과 야외 식사를 즐기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는 여름철은 세균이 가장 빠르게 번식하는 계절이어 자칫 방심하면 식중독 등 식품 안전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름철 식품 안전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깨끗한 음식점을 선택하고 음식을 꼼꼼히 확인하며 생식과 익힌 음식을 구분해 보관하는 것만으로도 식중독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더운 여름일수록 아깝더라도 의심스러운 음식은 절대 먹지 않는다는 원칙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무더운 날씨에는 무엇보다 수분과 전해질을 충분히 보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기본으로 하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건강한 여름 식습관입니다. 어린아이는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한끼 식사량도 지나치게 많거나 적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위장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름철에는 높은 기온과 습도 낮은 기압의 영향으로 뇌경색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특히 중장년층과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동맥경화가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통증이 생기고 숨이 차거나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계속된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한쪽 얼굴이 처지거나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고 갑자기 말을 더듬거나 급격히 심한 두통이 나타난다면 뇌졸중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산복더위가 시작되면 입맛이 떨어지고 시원한 음식이 당기기 마련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해산물과 맥주, 차가운 음식과 음료를 자주 찾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음식은 뇨산대사를 방해하며 관절에 염증이 생기면서 통풍 위험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통풍 예방의 첫걸음은 식습관입니다. 여름철에는 자극적이고 기름진 음식보다는 담백한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분이 풍부한 오이와 애호박을 많이 먹어야 하며, 녹두처럼 몸에 열을 식히고 습기를 배출하는 식품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반면 불고기와 튀김 등 기름진 육류는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철 통풍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세 가지는 줄이고 한 가지는 늘리는 것입니다. 첫째는 퓨린이 많은 음식은 줄이는 것입니다. 둘째는 술을 피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당분이 많은 음료도 줄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면 뇨산 배출을 도와 통풍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여름이 되면 기온이 오르면서 모기와 진드기 등 각종 해충의 활동도 활발해집니다. 가볍게 가려운 정도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잘못 대처하면 피부 감염은 물론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진드기에 물리면 알레르기나 피부 궤양, 염증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삼림뇌염이나 혈소판 감소 증후군 같은 잘 물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모기가 체온과 땀 냄새, 그리고 호흡으로 나오는 증상도 있으므로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모기를 예방하려면 생활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 안팎에 고인물과 쓰레기를 자주 치우고 욕실과 배수구도 청결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외출할 때에는 밝은색 옷을 입고 모기 기피제나 방충제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방충망과 모기장을 잘 활용하면 모기의 침입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한편 모기향이나 전자 모기 퇴치기를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환기를 시켜야 합니다. 여름철 반가운 비는 더위를 식혀주지만 장마가 이어지는 계절에는 피부 질환부터 침수 사고, 감전 사고까지 다양한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면 도로 곳곳에 물이 고이게 됩니다. 잠깐 물속을 걸었을 뿐인데 갑자기 다리가 붉게 붓고 열이 나거나 통증이 생긴다면 단독이라는 세균성 피부 감염을 의심해야 합니다. 단독은 피부에 난 작은 상처를 통해 세균이 침투하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무좀으로 갈라진 피부나 발 뒤꿈치에 작은 균열도 세균이 침투하는 통로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피부 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빗물을 밟은 뒤에는 깨끗한 물로 발과 다리를 충분히 씻고 발가락 사이까지 잘 말린 뒤 상처가 있다면 소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붉게 붓거나 열이 나는 증상이 나타나면 스스로 치료하려 하지 말고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햇볕은 단순히 피부를 검게 만들 뿐만 아니라 강한 자외선은 화상을 일으키고 장기간 반복되면 피부 로화를 촉진하며 피부암 위험도 높일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자외선 차단의 기본 원칙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강한 햇볕 자체를 가능한 피합니다. 둘째, 장시간 에어컨을 사용하면 코막힘이나 재채기, 두통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에어컨은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실내 온도는 26도 안팎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활동량이 많은 젊은 층은 24도에서 26도, 로이는 27도에서 28도가 보다 편안하며 어린이는 체온 조절 능력이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땀과 체온을 살피면서 온도를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잘 때는 체온이 낮아지는 만큼 낮보다 1도에서 2도 높게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찬바람이 얼굴이나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창문을 닫고 에어컨만 계속 사용하면 실내 공기가 탁해지고 이산화탄소와 세균 농도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2, 3차례에 한 번에 20분에서 30분 정도 환기를 해서 신선한 공기를 들여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무더운 여름밤이면 다른 계절보다 잠이 줄어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이라고 합니다. 여름이 되면 해가 일찍 뜨고 낮이 길어집니다. 우리 몸도 자연의 변화에 맞춰 생활 절주가 달라집니다. 기온이 높아지면 몸의 열도 쉽게 올라가고 마음이 예민해지며 짜증이 늘고 쉽게 흥분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잠들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게 됩니다. 땀과 함께 수분과 전해질뿐만 아니라 몸의 기운도 함께 빠져나가기 때문에 몸이 쉽게 지치고 밤에도 깊은 잠을 이루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하게 잠을 자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밤 11시 전에는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가볍게 씻은 뒤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면 몸의 긴장을 풀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밤에 충분히 잤는데도 오후만 되면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낮잠은 몸과 마음의 피로를 풀어주는 좋은 보약이 될수 있습니다. 짧은 낮잠은 떨어진 집중력과 기억력을 회복시키고 사업과 학습 효율을 높여줍니다. 또한 심장 박동수와 혈압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여 심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낮잠은 얼마나 자는 것이 좋을까요? 전문가들은 청소년과 성인의 경우 20분에서 30분 정도를 가장 적절한 낮잠 시간으로 추천했습니다.

황병전 어린이는 성장과 두뇌 발달을 위해 비교적 긴 낮잠이 도움이 될수 있지만, 로인들은 밤잠이 얕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15분에서 30분 이내로 낮잠을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이 되면 가장 신경 쓰이는 것 가운데 하나가 피부입니다. 강한 자외선과 높은 기온, 거기에 땀과 피지까지 더해지면서 피부는 어느 때보다 많은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이면 기능성 화장품을 바꾸고 피부 관리를 받거나 새로운 관리법을 찾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기관으로 외부의 세균과 자외선형이 깨져 여드름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충분한 수면, 가벼운 운동은 피부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불안하거나 스트레스가 오래 지속된다면 적절한 휴식과 심리적인 관리가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더욱 부드럽게 관리해야 합니다. 노년층은 피부가 얇아지고 건조해지기 때문에 자극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로 더운 날씨 때문에 땀도 많이 흘리고 입맛도 떨어지니 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여름철 다이어트의 몇 가지 오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땀을 많이 흘리면 살이 빠진다는 오해입니다. 여름에는 운동만 하면 땀이 비 오듯 쏟아집니다. 그래서 땀을 많이 흘리면 지방도 함께 빠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땀의 대부분은 수분입니다. 운동 후 줄어든 체중도 물을 마시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오히려 더운 날씨에 무리하게 운동하면 탈수나 열사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 땀을 많이 흘린 뒤 한꺼번에 많은 물을 마시면 위장과 심장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여름철에는 한낮을 피하고 아침이나 저녁 시간에 걷기나 가벼운 조깅 같은 적당한 운동을 권장합니다. 두 번째는 과일만 먹으면 살이 빠진다는 오해입니다. 과일은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열량도 비교적 낮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일만 먹는 다이어트는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과일은 식사를 대신하기보다 식사 사이 간식이나 식사 전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은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좋은 계절일 수는 있지만 빨리 빼는 것보다 건강하게 빼는 것이 좋은 여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가족 모두 시원하고 활기찬 여름 보내시기 바라며 오늘 좋은 세상 프로 이만 접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리원무, 방송 담당의 조일광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요즘 따라 너무 덥죠? 진통 더위를 싹 식혀줄 남강 특집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세기 90년대를 풍미했던 향강영화 연지곡, 영원한 오빠 장국영과 매력 덩어리 언니 매경방이 주연을 맡아 화려한 연기를 보여주었죠. 본 프로에서는 영화 연지구를 탄생시킨 중국의 저명한 작가 리벽화의 소설 연지구를 라디오 소설로 각색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반세기를 걸친 비리의 사랑, 사람과 귀신 사이에 얽힌 꿈같은 이 대충 둘러보았는데 내가

0: 찾으려는 자료가 없었다. 나는 잠고서가 있는 도서관으로 달려갔다. 학생일 때 나도 여기에서 일생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을 그런 책들을 많이 읽었다. 그 당시 그렇게 힘들게 공부했는데도 어찌하여 지금은 이뿐일까? 옛날에 나는 왜 열렬한 사랑 한 번 못 해봤을까? 나는 열렬하다라는 것을 잘 몰랐다. 이 단어는 사전을 찾아봐야 그 뜻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낯설었다.
1: 저기요, 자료를 찾으려 하는데요.
2: 무슨 자료인가요?
0: 알이 꽤 두꺼운 안경을 낀 직원이 다가왔다.
1: 향왕의 창기력사에 관한 거요. 특히 그 석당조 기녀에 관한 기록을 찾으려 하는데.
0: 그녀는 나를 힐끔 보았다.
2: 잠깐만요.
0: 책 찾으러 뒤편에 간 그녀는 동료와 귓속말을 소곤거리더니 이쪽을 향해 입을 삐죽거렸다. 이런 여인네 같으니 나를 음탕한 사람으로 취급하다니 참으로 억울했다. 내가 얼마나 정직한 남자라고.
2: 죄송한데...
0: 그녀는 담담하게 말하면서 책 몇 권을 카운터에 올려놓았다.
2: 창기사 전문서적은 없어요. 향한 백년사와 몇 권의 비화가 있어요.
0: 나는 감사를 표하고 구석에 가서 책을 보기 시작했다.
1: 내가 무슨 불문집을 쓰는 황첨도 아닌데 왜 저런 눈길로 보지? 참...
0: 나는 그녀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 책에만 정신을 쏟았다. 목록을 살펴보고 석당조 전책을 펼쳤다. 글귀 사이에서 조금이나마 뭔가를 찾아내려 했다. 향항은 1841년부터 상업 도시로 발전했는데 그 당시 이미 창기가 있었다. 창기들에 대해 팻말을 발급하고 해마다 세금을 바쳐왔다. 큰 기방은 물웅덩이 어구에 섰고 작은 기방은 헐리우드 일대기에 섰다. 큰 기방의 기생은 미성년 기녀와 고급 기녀, 기녀 등으로 나누었다. 1903년에 정부에서 명령을 발부해 물웅덩이 부근의 기방들이 간척지 황무지역인 석당조 부근으로 옮겨갔다. 그때 기방에 의탁해 영업하던 행화루, 연경림, 초상관, 수원 등 많은 술집들도 분분히 문을 닫았다. 하여 1910년부터 당서 풍월이 한동안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다. 1935년 전까지는 창기가 합법적인 것이라. 그 당시 기방은 꽃들이 만발하고 문전성시하는 태평성세였다. 하지만 문자 기록은 여기까지였다. 아주 적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마지막 한패 이름난 기생들의 사진을 볼 수 있었다. 그중 한 명은 이홍북의 아가씨였는데 화영홍이라 불렀다. 하지만 화영홍은 미모가 여화보다 못했고 조금 풍만했다. 근데 왜 여화의 사진이 보이지 않을까? 그랬다. 여화는 진작 없는 사람이었다.

0: 그들은 1932년에 아편을 삼켰다. 나는 갑자기 뭔가 유리를 스쳐 책을 반납하고 다른 책을 빌리려고 했다.
1: 저기요.
0: 나는 오해를 살까봐
1: 실례했습니다. 안 되겠네요.
0: 나는 몸을 돌렸다.
1: 아니다.
0: 이상해지자 그녀의 방비 상태는 더욱 삼엄해졌다. 향항도 그 당시 영향을 받아 신문에서 일본군을 빈칸으로 대체했다. 일부 기사에는 검사 받음이라는 글자가 덧붙여 있었다. 이런 난색에 누가 남녀간의 사랑에 관심을 가지겠는가? 나는 실망하고 말았다. 반나절 돌아쳐도 실마리가 없는 데다가 여직원의 눈총까지 받았으니 여직원이 조금이나마 이뻤더라면 그나마 마음이 편했겠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자신이 낡은 신문에 실린 정보들로 가득 찼다. 진삼이가 아내를 모른 채 하다. 딸기, 공부 잘해 나락에 보답, 침략 행동, 검사 받음, 전차길을 따라 중상환까지 걸어 나오니 여화와 함께 차를 탔던 그 역에 이르렀다.
1: 어? 더 가면 남북행인데?
0: 12도령이 당년 남북행 중약제 해산물 가격의 도련님이라고 여화가 말한 적이 있다. 해서 역을 지나 계속하여 걸었다. 하지만 길을 잃고 말았다. 이곳에는 새 청사가 있고 은행도 있었지만 유독 낡은 가게만은 보이지 않았다. 인삼을 파는 고려 상점 문 밖에서 한 노인이 길을 가르쳐 주었다.
2: 여기는 남북행이 아닐세. 서쪽으로 가야 하네. 저 무남서가 알겠지. 남북행은 옛날에 그 지위가 어마어마했는데. 전에...
0: 노인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나는 연속 감사를 표하고 발길을 돌렸다. 노인이 또 다른 이야기를 시작할까봐였다.
1: 30년대 사는 것도 아닌데 왜 나보고 30년대 이야기만 하는지.
0: 하여간 먼저 여학의 일부터 해결해야 했다. 라디오 소설 연지구 원작 미벽화 현역과 극본의 장선자와 카페에 앉아 대화를 나누던 중 공유할 만한 이야기가 떠오르지 않아 한동안 어색하게 앉아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야기를 이어갈 거리가 없어 대화가 끊어지는 상황을 표현하는 아주 정겨운 우리말이 바로 말미천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다채로운 의미를 품은 말미천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말미천의 첫 번째 의미는 말을 이어나갈 수 있는 이야기거리를 뜻합니다. 대화를 이어가는 바탕이 되는 소재나 주제를 의미하는 말로 사람들과의 대화가 끊어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하는 근본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말미천이 없다는 형태로 쓰이며 나눌 이야기거리가 전혀 없어 대화가 막히는 상황을 표현합니다. 일상에서 정말 자주 쓰이는 표현인데 친구들과 모였을 때 모두 비슷한 일상을 보내고 관심사도 달라 공유할 이야기가 전혀 없을 때 오늘은 정말 말미천이 하나도 없어 조용하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반대로 여행 경험이나 취미, 최근 관심 가는 이야기 등 들인 품에 비해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쓰입니다. 저는 예전에 아주 존경하는 사람에게 진심을 담은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밤새 고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0: 어떤 말로 진심을 전할지 수없이 고민하고 다듬으며 말을 준비했지만 정작 상대방을 마주하니 긴장한 탓에 제 생각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진심을 담아 말하려 많은 품을 들였지만 아무런 의미 있는 대화를 이어가지 못한 그때의 상황이 바로 말미천도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들인 노력과 정성에 비해 말의 결과가 미미하거나 말을 꺼내는 품마저 헛되이 되었을 때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앞으로 사람들과 대화하며 이야깃거리가 떠오르지 않거나 정성 들여 말했지만 헛수고가 된 순간이 있다면 오늘 배운 말미천을 떠올려 보세요. 평범한 일상의 대화 순간이 더욱 풍부하고
1: 에너지 보상과 안전은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잠시라도 소홀히 할수 없는 국가 대사입니다. 습금평 총수기는 에너지와 전력 부문, 특히 중앙 관리 기업은 에너지 전력의 공급과 보장 사업에 진력하고 경제 사유 운행이 큰 영향을 받지 않도록 확보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14일 전국의 전력 부하가 15억 5,100만 킬로와트에 달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여러 성과 지역 전력망 간 최대 송전 전력 규모가 2억 7,800만 킬로와트에 달하면서 전국의 전력 사용 수요를 유력하게 보장했습니다. 각지는 새로운 발전 추세에 주동적으로 적응하고 신형의 전력 시스템을 적극 구축하는 한편, 전력 시스템의 상호 보완과 협력, 안전 대응 능력 수준을 전면 제고하면서 에너지 강국 건설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올 7월 중순, 산소, 소광, 열, 전력, 유한 책임회사 생산 공장 구역에서 대형 발전 설비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가동되는 가운데, 지역대청에서는 작업자들이 발전 설비 부하, 압력 등 집안 운행 변수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습금평 총서기는 산소, 소광, 열전, 유한 책임회사를 고찰하면서 여러 가지 조치를 병행해 수급 관리를 조절하고 에너지 공급과 보장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총서기의 지침에 따라 올해 기업은 연도 설비 점검과 설비에 대한 오한 조치를 앞당겨 끝내고 여름철 전력 사용 고번기에 전력 공급을 힘있게 보장했습니다. 기업발전부 당직 반장 류소평은 여름철에 접어들면서 전력 부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점을 감안해 고온 시간대 설비 운행 방식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전력 생산 능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동시에 전력용 석탄 자원을 충분히 비축해 민생용 전력 사용과 기업 생산 분야의 전력 사용을 확보하고 있다고 비했습니다. 석탄은 전력 공급을 보장하는 주춧돌입니다. 현재 전국에서 통일적으로 조리할 수 있는 발전소 석탄 비축량은 2억 톤 이상을 유지하며 여름철 전력 공급에 튼튼한 물질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보도대변인 리초는 발전개혁위원회는 관련 측을 지도하고 족구에 석탄 등 1차 에너지의 생산 공급을 잘하고 전력용 석탄 운송을 강화하며 여름철 에너지 전력의 안전하고 안정한 공급을 보장하고 있다고 비했습니다. 에너지 안전은 국가의 경제 사회 발전과 관계되는 전반적이며 전략적인 문제입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전력 체제 개혁을 심화해 청정하고 탄소 배출량이 적으며 경제적이고 고효율적인 10%를 돌파하면서 우리나라 조는 구조는 혁신과 친환경 비전을 실현하고 국제 에너지 시장 파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형 풍력 태양광 기지 중점 배치 지역으로서 신강의 경우 7월 8일까지 올해 녹색 전기 거래 총량이 지난해 전년도 거래 규모의 두 배에 달했습니다. 국가전력망 신강전력위원회사 보도대변인 류문룡은 풍력 태양광 중력 지능 예측 시스템을 승격하고 석탄 발전 설비의 요연성 개조를 통해 신에너지 수용 공간을 최대한 확보했다고 표했습니다. 한편

0: 에너지 저장, 탄력 부하 등 다양한 자원을 통합해 발전과 송전, 수요, 저장이 협동하고 연동하는 운영체계를 구축해 간헐적이고 변동성이 큰 풍력 태양광 전력의 안정성과 통제 가능성, 안전성, 신뢰성을 확보했습니다. 전력망은 전력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것으로 신형의 전력 시스템을 다각적 구축하는 핵심 고리이자 에너지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 경제의 선순환을 보장하는 핵심 기초시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만 7개 초고압 송전 통로를 건설하고 운영하면서 송과 지역 간 송전 능력을 효과적으로 강화했습니다. 올해 6월 30일 15차 5기는 전망 계획 기간 처음으로 운영에 투입된 초고압 직류 송전 공정인 선북 안위 플러스 마이너스 800kV 초고압 직류 송전 공정이 전면 완공되어 가동됐습니다. 국가전력망 섬소 초고압 회사 직류관리 부주임 리표는 공정에 채택된 직류제호 보호설비는 집등부품에서 집적설비까지 모두 자주적으로 통제 가능한 설비를 사용해 역내 설비 안전 수준을 효과적으로 제고시켰다고 소개했습니다. 경제사회 발전을 보장하고 한여름 무더위를 식혀주기 위해 우리나라는 전력시스템의 상호 보완과 협력, 안전, 대응 수준을 전면 제고하는 한편 전국의 전력 흐름과 지역 간 송전 통로 배치를 최적화하고 진흥화 전력망 건설을 다그치며 도시와 농촌의 배전망을 보완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전통 화력 발전에서 신에너지까지 발전 측에서 전력망 말단까지 그리고 도시에서 농촌까지 끊임없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전력은 에너지 강국 건설을 위해 튼튼한 버팀목을 제공하고 중국식 현대화 건설에 차 넘치는 동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에너지국 전력사 사장 도충명은 전력의 생산, 수송, 수요, 저장의 각 고리가 함께 힘을 모을 것이라며 발전 측에서는 녹색 저탄소 공급 구조를 다그쳐 조정하고 전력망 측에서는 신형의 전력망 건설을 다그칠 것이라고 비했습니다. 한편 수요 측에서는 전력 수요 측의 협동 대응 능력을 활성화하고 저장 측에서는 신형 에너지 저장 역할을 효과적으로 발휘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15차 5기는 전망 기획 기간 전국의 전력 공급을 보장할 신심과 능력을 충분히 갖추었습니다.
1: 중공중앙 총석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이 국가과학기술장려대회, 량원 원사대회, 중국과학기술협회 제11차 전국대표대회에서 한 연설 단행본이 인민출판사에서 출판되어 당일부터 전국 신화서점에서 발행됐습니다.
0: 습금평 국정운영을 논함 제5권 기록기지스탄 추천소개회가 13일 기록기지스탄 수도 비슈케크에서 열렸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규빈들은 상해협력기구 창립 25주년

0: 전략 간 조목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준칙을 제공했습니다.
1: 중공장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전국정협 주석인 왕호영이 14일 북경에서 越남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며 중앙내무부 부상인 리민지가 인솔한 越남 공산당 대표단을 접견했습니다. 왕호영 정협 주석은 또름 총서기가 올해 4월 중국을 성공적으로 방문하고 습근평 총서기와 함께 새로운 중요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양당 양국 관계 그리고 세계 사회주의 사발전의 전략적 지침을 제공했다고 비했습니다. 중국은 越남과 함께 양당 양국 최고 지도자의 중요한 공감대를 잘 관찰하고 양국 운명 공동체 건설을 지속적으로 심하고 실행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중국 전국 정협은 이를 위해서 적극적인 기여를 할 것입니다. 레민지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축하하고 越남은 습근평 총서기가 제출한 일련의 글로벌 창의 그리고 중국을 인솔에 끊임없이 전진하는 습근평 총서기의 지도력에 탄복한다며 양당 양국 최고 지도자의 공감대를 잘 관찰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이론을 참조하며 양국 운명 공동체를 구축할 것입니다. 왕동봉 등이 접견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0: 조선노동당 조항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정부의 초청으로 중공조항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전국 정협주석인 왕호영이 중국 당과 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기간 조선에 대한 공식 친선 방문을 진행합니다.
1: 중공중앙당학교 국가행정학원이 14일 2026년 봄학기 졸업식을 진행했습니다.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중앙당학교 교장, 국가행정학원 원장인 채기가 졸업식에 참석해 학원들에게 졸업장을 수여했습니다. 중앙당학교 국가행정학원 봉기 졸업생은 1,940명입니다. 졸업식에서는 8명 학원 대표가 발언했습니다. 졸업생들은 이번 학기 학습이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시점과 맞물려 진행되면서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과 구체적 관찰하여 자신감을 갖고 계속 분투해 시대와 이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새로운 성과를 끊임없이 창출할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0: 중공조항의 비준을 거쳐 조항규율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가 마흥서에 엄중한 규율 위반, 법률 위반 문제에 대해 립건 심사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6월 30일 중공장 청초회의에서는 중공장 규율검사위원회의 마흥서 문제 심사 결과 및 처리 의견에 관한 보고를 심의 통과시켰습니다. 조사 결과 마흥서는 리상 신념과 정치적 입장을 상실하고 당의 취지와 초심 사명을 배반했으며 정치 규율과 정치 규범을 엄중히 위반하고 전면적인 엄격한 당 관리에 주체 책임 履행에 힘쓰지 않았습니다. 한편 주변 군무위원회의 엄중한 규율 위반과 법률 위반, 범죄 혐의 문제에 대해 방임하고 소홀히 했으며 관리 또한 부실에 불량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조직 규율을 엄중히 위반해 조직 서면 질의 시 사실대로 서명하지 않았고 간부 선발과 임용에서 타인의 리익을 도모했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친족들까지 규정을 어긴 채 타인의 일자리를 해결해주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청렴 규율을 엄중히 위반해 규율을 어기고 뢰물, 금품을 수수하고 친족이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구매하도록 도왔으며 권력, 돈을 매개로 성적 거래를 벌이고 친족이 본인의 집권 영향력을 이용해 막대한 리익을 도모하는 것을 방임하고 방치해 가족형 부패를 크게 저질렀습니다. 공권력을 개인 사익을 도모하는 도구로 존용해 집권 편의성에 따라 타인의 기업 경영, 공사 수주, 직무 승진 등 면에서 리익을 챙겨주고 본인 또는 친족, 특정 관계인과 공모해 막대한 재물을 불법 수수했습니다. 마흥서는 당성 원칙에서 완전히 리탈했으며 고위급 간부에 대해 당정이 제시한 정치 요구를 엄중히 위배했습니다. 그 행위는 당의 규율을 엄중히 위반하고 직무 위협을 고송함과 아울러 수뢰 범죄 혐의에 해당하며 18차 당대회 이후에도 멈추거나 손을 거두지 않아 그 성질이 극히 엄중하고 영향이 극히 악랄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규율 처분 조례,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중화인민공화국 공직자 정무 처분법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해 조한규를 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 회의 연구와 정치국 회의 심의를 거쳐

0: 마홍서에 대해 당적 박탈 처분을 내리고 국가감찰위원회가 공직 박탈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한편 20차 당대회 대표 자격을 정조시키고 규를 위반 불법 소득을 징수 몰수하며 범죄 혐의 문제는 검찰기관에 이송해 법에 따라 심사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당적 박탈 처분은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개최 때 추인하기로 했습니다.
1: 세관 총서가 14일 열린 국무원 보도 办公室 소식 발표회에서 올 상반기 우리나라 수출입 규모가 역대 동기 중 최초로 25조 원을 돌파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복잡하고 두툼한 외부 환경 속에서도 우리나라 대외무역은 강한 성장세와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나라 수출입 증가세가 가속화되었습니다. 2분기 수출입액은 13조 6,1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4% 증가해 2021년 3분기 이래 분기 동기 대비 최고 성장폭을 기록했습니다. 이 중 6월 수출입액은 4조 7,8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2% 증가하며 1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최신 국제 데이터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글로벌 화물 무역 1위 대국 지위를 확고히 지키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나라 수출액은 14조 7,3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4% 증가해 11개 분기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 세관 총서 왕군 부서장은 수출 증가의 근본 원인은 중국 제조와 글로벌 각종 수요의 정밀한 맞물림에 있다고 표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연산력, 데이터 센터, 단말기기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장되면서 우리나라 관련 제품의 수출을 촉진했습니다. 따라서 상반기 우리나라 전자부품, 컴퓨터 부품 등 제품 수출이 모두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AI 기술과 깊이 융합된 지능형 생체 로봇 수출은 만대를 넘어섰고 전 세계 90여 개 국가와 지역에 보급되었습니다. 올 상반기 글로벌 화학제품 공급이 딸리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완비된 산업체계와 전체 공급망 조달 협력 능력으로 신속한 보완에 나섰습니다. 이에 힘입어 기본 유기 화학품 수출은 25.1%, 1차 형상 플라스틱 수출은 35% 증가했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나라 수입은 10조 7,4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1% 증가했습니다.
0: 통합 추진하고 직무 리행 조치에 대한 시험 평가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의견은 어떤 자원이 있고 가치가 얼마이며 누가 관리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보호하고 배분하며 수익을 어떻게 실현하고 어떻게 감독하고 평가하는가 하는 자연 자원 자산의 완전한 관리 시설을 둘러싸고 자연 자원 자산 공유제의 기반을 드팀없이 견제하며 소유자와 사용자의 권익을 확보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자연자원부 장문동 부부장은 자연자원 자산관리 분야에서 관련 의견은 강경성 문건이라고 표했습니다. 자연자원 자산 재산권 제도를 건전히 하는 것을 조선으로 삼은 의견은 자연자원에 대한 종합적 보호를 강화하고 자연자원 자산의 효율적 배분을 촉진하며 자산 소유자의 권익을 수호하고 자연자원 자산관리 제도와 기재를 건전히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자원 안전의 최저선을 수호하며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을 추구하고 현대화를 위해 튼튼한 지원과 보장을 제공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의견에 따르면 2035년에 이르러 자연자원 자산관리 제도와 기재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체계적이고 완비화한 자연자원 자산관리 제도 체계를 전면적으로 구축하며 자연자원 자산관리 수준이 전면적으로 향상할 것입니다. 장문동 부부장은 의견에서 자연자원 자산관리 책임 평가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직무 리행 조치에 대한 평가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기했다며 관리 성과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내려 자연자원 자산의 기반, 생태 복원 효과, 자산 관리 등에 대해서 명확한 답안을 작성함으로써 의견의 철저한 관찰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 올해 제9호 태풍인 바비가 14일 오후 8시에 조선남부 지역에서 온대성 저기압으로 전환하면서 중앙기상대는 그에 대한 명명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태풍에 따른 강우 날씨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동북의 여러 지역은 홍수 방제 진력하면서 대중들의 생명재산 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12일부터 련영성 여러 지역에는 폭우 또는 대폭우,

0: 심양 등 일부 지역에는 특대 폭우가 내렸습니다. 14일 오전까지 용양성 전역에서 대피시킨 민중이 36만 명에 달했습니다. 무순시 훈하의 수위가 상승하면서 도심 여러 곳에 침수 현상이 나타났고 훈하연산의 위험 부담이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무순시 홍수방지 가뭄대처지휘부 사무실 부수임 유익에 따르면 지금까지 주민 26만 9천 명을 대피시키고 1만 6천 명을 집중 배치했으며 식량과 식용수 공급을 확보했습니다. 지속적인 폭우의 영향으로 길림성 교화시의 표하와 청배하의 수위가 계속 상승하고 토양 수분이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러 지질재해가 발생하기 쉬운 상황입니다. 표하진 당교원의 서기 장봉은 영내 마을 20개가 각이한 수순의 피해를 입었다며 2시간에 한 번씩 강우 상황과 위험 부담 요소를 점검하고 특히 표하와 청배하에 인접한 마을의 주민을 가능한 대피시켜 주민들의 생명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최근 며칠간 흥룡강성 상지시 영내에 68갈래 하천에서 정도별로 홍수 범람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중 송화강 지류인 마이하에서 2026년 제1호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상지시 비상관리국 국장 왕강은 마이하 상지 수문 관측소의 수위가 경계 수위 아래로 하락했다며 비록 홍수 고봉이 이미 지나갔지만 제방 순찰, 우환 요소 제거, 안전 확보 등세 가지 사업에 몰두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앞으로 이틀간 상지시에서 강우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지 정부는 중점 구역에 홍수 방지 물자와 대형 장비, 전문 인력을 배치해 24시간 당직 순찰을 견지하면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킬 것입니다.
1: 중앙방송총국이 14일 대형 드라마 영화 공동제작 파트너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홍군 장정숭례 90주년, 중국인민 해방군 건군 100주년 등 중요한 기념일을 계기로 중앙방송총국은 협력 파트너와 함께 유신 세계 고품질 프로젝트를 집중 선보이게 됩니다. 이 종에는 드라마 위대한 장정, 중국 1927, 다큐멘터리 만수천산, 강과 하천을 따라 체험하는 당나라 풍모와 송나라 운치, 그리고 융합 미디어 행사인 제1회 중앙방송총국 중화요리 무형문화유산축제 등이 포함됩니다. 방송총국은 또 여러 출판사와 손잡고 책과 방송이 하나되어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대형 드라마와 영화 등 명도서 출판협력 프로젝트를 가동해 영상 콘텐츠와 출판물 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공동 전파를 도모하게 됩니다. 중앙방송총국 중화요리 무형문화유산축제와 중앙방송총국 제5회 중국드라마 연간축제도 이날 가동됐습니다.
0: 간추린 국내뉴스입니다. 생태환경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6개 부문이 최근 고체 폐기물 오염방지 15차 오기는 전망계획을 인쇄 발표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2030년에 이르러 중점 영역에 고체 폐기물 전문 정돈 사업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고체 폐기물의 역사적 퇴적량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며 불법 투기 현상의 다발태세를 억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체 폐기물 종합 관리 능력과 수준을 뚜렷하게 제고하고 고체 폐기물 중점 영역에 대해서 정보화 일체화 감독 관리를 진행하며 일련의 무폐기물 도시를 건설하게 됩니다.
1: 공안부가 14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6월 말까지 국내 자동차 보유량이 3억 7천만 대를 넘어선 가운데 신에너지 차량이 전체 자동차의 13.2%를 차지했습니다. 올 상반기 신규 신에너지 차량은 520만 대로 신규 자동차의 근절반을 차지했습니다.
0: 중앙방송 총국 뉴스 채널이 14일 저녁 9시 반 감동 중국 2025년도 인물 수상식을 방송했습니다. 영예 수상자들은 은폐전선에서 활동하다가 대만에서 정밀하게 희생된 영렬, 공익 활동을 견제하고 사랑의 손길을 전하며 사회에 보답한 조흥송, 사홍란 부부, 해외에서 물에 빠진 시민을 구하다가 장렬하게 희생한 아프리카 원조 이사 장군교, 긍정적 마음가짐으로 청소년들의 꿈을 지켜준 청년 본보기 장초범, 깊은 바다를 탐색하고 생명으로 사명을 다한 잠수용사 호근, 공안부 미얀마 북부 범죄 단속 전담 실무조, 마을 주민들의 안전을 수호하는 향촌 간부 류명방, 기층의 뿌리를 내리고 법치 온기를 전한 우수한 법관 용진품, 중국 속도를 보여준 고속철도 공정사 량근영 등입니다.
1: 미군 중앙사령부에 따르면 14일 오후 3시 미군이 이란에 대해 3라운드 공격을 가동하고 호르무즈 해협 상선을 공격하는 이란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14일 오후 4시, 테헤란 시간으로 14일 저녁 11시 반에 미군은 이란 항구와 요네 지역을 오가는 선박에 대해 해상 봉쇄를 제기했습니다. 현재 미 해군 군함 20척 이상의 군용기 수백 대가 중동 지구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14일 전한 데 따르면 중동 국가 지도자들과 회담을 진행한 후 미국과 해만 국가가 체결한 무역 투자 협정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화물선에 대한 20% 수수료 징수를 대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날 이란 이슬람 의회 국가안전외교정책위원회 레자이 위원은 적대국이 본격적으로 전쟁 태세에 진입하고 이란 미국 량핵각서의 모든 조항을 위반했기에 량핵각서는 이미 효력을 잃었다고 표했습니다. 오만 해사 안전센터가 14일 리비리아 국기를 단 유조선이 이날 오만 린군 지역에서 습격을 받아 선원 3명이 실종하고 6명이 다쳤다고 비유했습니다. 이스라엘 언론이 14일 보도한 데 하면은 미국과 이란 정치가 고조됨에 따라 미국은 이스라엘 텔라비브 부근에 위치한 벤 구리온 국제공항에서 군용기를 철수하는 작업을 잠시 중단했습니다.
0: 2026 상해협력기구 국가문명대회가 14일 기르기즈스탄 수도 비슈케크 국가역사박물관에서 열렸습니다. 상해협력기구 회원국의 정부, 언론, 문화, 학술계 대표 약 200여 명이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행사 기간 일련의 협력 프로젝트 가동식과 수차례 상해협력기구 국가 언론협력 공동서명식과 교류회를 진행했습니다. 회의 참가자들은 행사 현장에서 서사 마나스랩 공연을 관찰하고 중화문명 기원탐구 량저 디지털 문화산업 전시와 아름다운 상해협력기구 시각이미지 예술전을 참관했습니다.
1: 미국 노동부가 14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폭이 하락했습니다. 미국 산업금융기구 전문가들은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대치가 격화됨에 따라 통합팽창도라는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비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김정희, 김홍아였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첫점 문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주얼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계열특별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근병리 좋아하는 정보를 보내드리고 특집방송 중화민족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코너에서는 평생 꼭 와보고 싶고 와서는 또다시 오고 싶은 관광지를 힘써 조성하고 있는 라싸의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투석 시간에는 무관세 혜택을 목격하고 있는 동아프리카 운송 대동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 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1: 계열특별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근병이 좋아하는 전고 오늘은 제4부 천자만홍의 봄날 통일전선편 두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5: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종합인종

0: 한국의 역사에서 당나라 문명이 창승한 중요한 원인과 표현은 바로 여러 민족의 융합과 단결이었고 소수민족 출신의 장수와 대상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리광필은 당나라 중기 뛰어난 풍수이자 군사가였습니다. 리광필의 아버지 리갈락은 원래 거란족의 초장이었기에 장군 집안의 가풍을 이어받은 리광필은 엄격하고 과단성이 있으며 큰 계략이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당현종과 당숙종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안사이란이 일어난 후 곽자의의 광대한 투천으로 지략이 뛰어난 류광필은 안사이란을 평정하는 당나라 지휘관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덕 2년 태원 전투에서 반군 사사명 등이 10만 병력을 이끌고 류광필을 공격했을 때 류광필 휘하의 도읍 보위 병력은 1만 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며 성벽을 쌓아 도읍을 지킬 것을 논의했지만 리광필은 도읍의 굴레가 40리밖에 되지 않는데 반군이 거의 도착했을 때야 성벽을 쌓게 되면 우리 군만 더 필요해질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도읍 내부의 집들을 허물게 하고 투석기를 만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돌로 대포를 만드는 힘으로 200명이 차를 끌어 돌을 발사하면 돌이 명중한 곳에서 수십 명이 죽을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그는 이런 방법으로 반군 병력의 10분의 1을 소멸했고 최종 7만 명의 적을 제거해 반군을 격파했습니다. 이후 여러 전투에서 리광필은 연이어 큰 공을 세웠습니다. 신당천은 리광필을 극찬하며 안사예란을 평정하는 과정에서 그의 전공을 중흥 제1로 추천했습니다. 리광필은 자신의 충성 담대와 지략으로 장병들의 존경과 신뢰를 얻었습니다. 당나라의 이와 같은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정책, 천하를 포용하고 여러 민족을 차별없이 대우한 정책은 수많은 소수민족 인재들을 유치하여 당나라를 위해 봉사하도록 함으로써 역사의 길이 남을 당나라의 위대한 목적을 이뤄냈습니다.
1: 양우 교수님이 말한 바와 같이 중화 문명의 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상부상조의 중화민족 대가족이 형성되었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에 참여한 클라우드 시청자분들은 조국의 방방곡곡에서 왔습니다. 클라우드 시청자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통일 전선에 대해 어떤 견해나 질문이 있는지 서로 소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시청자분 모십니다.
2: 박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에게 있어서 통일전선이라는 단어는 우리 생활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현재의 통일전선과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그 항일민족 통일전선이 어떻게 다릅니까? 감사합니다.
1: 질문 감사합니다. 방금 시청자분이 언급한 항일전쟁 시기의 항일민족 통일전선은 바로 그 시기에 일본 침략자를 물리치기 위해 중국 공산당이 국공합작을 기초로 전국 여러 민족의 모든 항일 역량을 단결하여 결성한 정치 동맹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통일전선은 중국 공산당의 영도 아래 전체 사회주의 근로자 사회주의 위협의 건설자,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애국자, 조국 통일을 옹호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지지하는 애국자들의 연맹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오늘날의 신시대 애국 통일 전선입니다. 그렇다면 통일 전선의 함의와 실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저는 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통일전선은 중국 공산당이 적을 타승하는 법보입니다. 80년 전인 1935년 5월 장정중이던 주황홍군은 20만 국민당군의 포위망을 빠져 서둘러 이족 동포의 집거구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당 군대가 오랫동안 민족 억압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한족 군대가 이 지역을 통과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홍군은 원정의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의 교섭 끝에 이족 주민들은 홍군의 성리와 북상 항일의 결심을 알아보았고 수장 소엽단은 마침내 홍군과 동맹을 맺고 홍군이 이족 지역을 통과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해 동맹은 중국 공산당이 민족 단결을 수호한 미담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측면입니다. 두 번째 측면으로 통일 전선은 중국 공산당의 집권 흥국의 법보입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우리 당은 대통일 전선 사업 구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정당 관계, 민족 관계, 종교 관계, 계층 관계, 해내외 동포 관계의 조화를 촉진함으로써 공동 분투의 강대한 힘을 최대한 결집시켰습니다. 이는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위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새로운 더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0: 백목은인 습금팽이 좋아하는 전고 제4부 천자만홍의 봄날 통일전선편 두 번째 부분 보내드렸습니다.
3: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라기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랑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이어 특집 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 정해서 분발하자 권해입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 정해서 분발하자.
0: 오늘은 평생 꼭 와보고 싶고 와서는 또다시 오고 싶은 관광지를 힘써 조성하고 있는 라싸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장자치구 인민정부 보도방홍실의 기자회견에서 류한 데 따르면 15차 5개년 전망계획 시기 라싸시는 관광기초 부대시설의 완비, 문화관광 상품 공급의 풍부화, 관광봉사 수준의 최적화, 짙은 관광문화 분위기의 조성 등 네 가지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서장은 총 투자액이 150억 원이 넘는 80개의 문화관광 프로젝트를 기획함으로써 전국 나아가 전세계 관광객들이 평생 꼭 와보고 싶고 와서는 또다시 오고 싶은 국제 문화관광 목적지를 힘써 조성할 계획입니다. 라싸시 관계자는 15차 5개년 전망계획 시기 라싸시 문화관광 발전의 핵심 목표는 관광객들에게 더 나은 여행 체험을 제공하고 시민들이 문화관광 발전으로 인한 변화를 보다 더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광기초 부대시설이 더욱 완비될 것입니다. 라싸시는 전역 관광 안내 표시 체계, 관광 휴게소 체계, 풍경도로 체계를 완비하고 전망 플랫폼, 생태 휴게소, 자가용 봉사구역, 캠핑카, 캠핑장 등 시설 배치를 최적화하여 관광교통 체험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산소공급 기반시설 건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산소공급 시설을 개선하며 산소공급 봉사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국제관광 목적지 건설을 중심으로 라싸시는 다국어 표지판, 국경 간 결제, 모바일 통신 등 편의 봉사 수준을 높이고 입국 관광의 편리성을 한층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고품질 문화관광 제품이 더욱 풍부해질 것입니다. 라싸시는 부다라궁 대도사 팔곽가를 핵심으로 하는 팔곽가 고성 관광 풍경구를 고표준으로 조성하고 남우초 관광지의 국가 5회급 관광지 창설을 전력으로 추진하며 준파어촌, 림주농장 등 4회급 관광지 건설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우수한 특색문화관광 자원을 기반으로 정품 관광로선을 육성하고 근교휴양관광, 환선심층관광 등 대표 관광로선을 반복적으로 승격할 계획입니다. 또한 무형문화유산의 활성화, 민속체험, 야간소비, 야외휴양 등 다양한 장면과 업태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풍부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관광객들이 맞춤형과 다양한 요구를 끊임없이 충족시킬 것입니다. 관광봉사 수준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할 것입니다. 라싸시는 관광객들이 관심을 가지는 실제 문제에 집중하여 관광지 식별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문화관광봉사의 스마트화 수준을 높이며 식사, 숙박, 교통, 여행, 쇼핑, 오락의 전요소 봉사 품질을 최적화하고 향상시킬 것입니다. 관광업종의 봉사 규범 건설을 강화하고 문화관광 소비시장 감독 관리, 소비자 권익 보호와 봉사 품질 평가 체계를 완비함으로써 관광 환경을 더욱 규범적이고 투명하며 질서 있게 만들어 따뜻하고 편안하며 안전하고 편리한 소비 경험을 라싸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관광 문화 분위기를 더욱 짙게 할 것입니다. 라싸시는 문화로 관광을 다듬고 관광으로 문화를 빛낸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공공문화봉사의 질적 향상과 효율 향상 행동을 깊이 있게 실행할 것입니다.
2: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3: 그렇지.
2: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3: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후 뉴스 추석 시간입니다.
2: 뉴스 추석.
1: 오늘 AI로 해설해 드리는 뉴스 추석 시간에는 무관세 혜택을 목격하고 있는 동아프리카 운송 대동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 이른 아침 몬바 사항에서는 인도양의 촉촉한 바다바람이 부두 위에 알록달록한 블록처럼 쌓인 컨테이너들을 스쳐 지납니다. 갠트리 크레인이 돌아가는 굉음 속에서 마카다미아 넛과 커피 등 현지 특산 농산물을 가득 실은 컨테이너들이 화물선에 계속 실리고 있습니다. 올해 5월 1일부터 중국이 53개 아프리카 수교국에 대해 전면적인 무관세 조치를 시행한 이후 이와 같은 다망한 풍경은 케냐 해안선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몬바 사항에는 장비, 운영관리 모델을 채택한 철도는 케냐의 교통 운송 효율을 크게 향상시켰고 철도 연선 지역의 공업 등 산업 발전을 크게 견인했습니다. 중국 도로교량 아프리카의 별 철도 운영회사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케냐 표준 궤도 철도 전체 구간에서 무게로 3,931편의 화물 열차가 운행되었고 427만 8,000톤의 화물을 발송하여 일평균 화물 발송량이 동기 대비 12.3% 증가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무관세 정책이 발효된 5월과 6월에 나이로비에서

0: 몬바사로 향하는 컨테이너의 월 평균 배송량이 연초 대비 약44% 대폭 증가했습니다. 44%라는 수치는 단순한 증가률에 그치지 않고 아프리카의 우수한 제품이 중국 시장에 진입하는 가속도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몬바사 나이로비 철도의 레이치항 화물역에는 출고를 기다리는 컨테이너들이 구역에 가득 쌓여 있고 열차의 10여 개 객차 모두가 만재 상태입니다. 야적장 관리자 살림 압둘은 출발을 기다리는 화물 전용 열차를 뒤로 가리키면서 예전에는 빈 컨테이너의 반환율이 높은 게 걱정이었는지 지금은 중국의 주문이 늘어나서 컨테이너에 물건을 가득 채워 보낼 수 있고 업무량도 덩달아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케냐 일대일로 공동 건설의 상징적 성과인 몬바사 나이로비 철도는 몬바사항과 내륙 배후지를 잇는 화물 운송 시간을 이틀 내지 사흘에서 10여 시간대로 단축함으로써 동아프리카 철도망 북부 회랑의 핵심 고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무관세 정책이 시행되면서 이 수송로의 효율성은 더욱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로써 우간다, 루완다 등 동아프리카 내륙 국가들의 화물도 케냐를 경유하여 중국의 광활한 시장으로 더 원활하게 수출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케냐 철도국 레이츠항역의 이전 운송작업장의 책임자 듀크 킨첸은 이전에는 열차가 화물을 기다렸다면 지금은 화물이 열차를 기다리는 상황이라면서 화물량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5월 이후 차, 아보카도, 가죽 등 대량의 농산물과 공업 원자재에 대해 중국 수출이 뚜렷이 증가했고 중국에서 수입된 전자제품, 신발, 모자, 의류, 생활용품의 화물량도 지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무관세 조치는 아프리카의 대중국 수출 확대를 위한 기회의 창을 열어주었습니다. 몬바사항 갠트리 크레인 위를 지나가는 모든 컨테이너에서부터 몬바사 나이로비 철도를 질주하는 모든 열차에 이르기까지 동아프리카의 이 운송 대동맥은 중국과 아프리카가 손잡고 현대화를 추진하고 발전의 혜택을 공유하는 생생한 증거로 되고 있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조수지에서 왔습니다.

지금까지 심승버더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절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열어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0: 관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관건적인 시기에 국가 배전망 길림성 전력유안회사 연변전력공급회사는 우리조의 지역 득점에 맞춰 전력 안전망을 튼튼히 구축해 대중들의 생산 생활 전력 사용을 보장했습니다. 홍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밀착 감시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연변 전력공급회사는 여러 부문과 실시간 연동 기재를 건립하고 전문 사업일꾼을 배치해 24시간 기상 수리 부문과 연결을 취해 바비의 전 과정 이동 경로와 변화를 감시했습니다. 전주의 56개 저수지, 61개의 종점 하천의 실시간 수문 데이터를 수집하고 도나시, 액목진 등 산간 홍수 발생 고위험 지역에 대해 2시간마다 업그레이드하는 강우 수위 감시 기재를 실시했습니다. 응급구조 역량, 보장 진지를 최전선으로 옮겼습니다. 도나시 주월도 하수위가 계속 상승해 위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전력공급부문은 제1시간에 운영점검부, 활선작업중심 등 전업적인 역량을 심입시켰습니다. 송전전문팀은 미리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긴급복구사업일꾼들을 현지에서 대기시켰습니다. 배전전문팀은 발전기, 변압기 등 긴급복구자재들을 미리 준비하고 30명의 응급구조선봉대 대원이 액목진 전력공급소에 심입해 강우 상황을 면밀히 주시했습니다. 사전 배치와 든든한 보장 덕에 지금까지 연변 전력망은 안정적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국가 배전망 길림성 전력유안회사 연변 전력공급회사는 계속하여 24시간 당직 제도를 엄격히 시달해 우리주의 전력망 안전을 보장하고 대중들의 생산 생활 전력 사용을 보장하게 됩니다.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연일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 대응해 안도현은 촌마다 하나의 대책을 마련하고 홍수방지 안전망을 촘촘히 엮어 대중들의 생명재산 안전을 전력으로 수호했습니다. 태풍주의보가 발령되자 각 향진의 당정 주요 책임자들은 즉시 기층에 심입해 기관 간부, 총간부, 민병들로 홍수방지 돌격대를 모어 관할 구역 내 저수지, 산사태 지질재해 안전우환 지점, 지시가 낮은 지역, 로후주택, 관광 풍경구 등 중점 구역에 대해 전면적인 점검했습니다. 존엄한 홍수방지 상황에 대응해 명월지는 24시간 당직제도와 책임자 당직제도를 엄격히 실시하고 45개 행정촌에 대한 순찰 점검을 강화해 촌마다 당직을 서는 사업일꾼이 있고 우한지점 위험구역마다 순찰하는 사업일꾼이 있도록 배치했으며 지시가 낮고 지질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지역 주변의 촌민들에게 대피이동 경로와 대피소 위치를 명확히 알려주어 촌민들도 위험 상황에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량병지는 13개 행정촌에 대해 위험 점검을 진행하고 위험 요소가 있는 31세대 53명의 촌민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습니다. 200명을 배치할 수 있는 량병진 중심학교를 집중 대피소로 정하고 사전에 설비를 점검하고 물자를 비축해 수시로 사용에 투입할 수 있도록 보장했습니다. 연일 2개로 18대의 대형 기계를 출동해 3,445m의 하천 구간을 수리 정비하고 수해로 파손된 도로 1,350m를 보수하여 하천의 홍수 통과 능력과 도로 통행 안전을 효과적으로 제고했습니다. 안도현에서는 사소한 절차 하나 빠뜨리지 않고 세밀한 실제 조치로 대중들의 생명재산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습니다. 이상 연변의 창 프로를 마칩니다.
1: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거북이가 약 3,000개의 알을 낳으면 그 중에 아기 거북이가 되는 건 한두 마리에 불과합니다. 사람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확률을 숫자로 계산해보면 무려 2억 분의 1이라고 합니다. 우린 모두 선택받은 사람들이고요. 존재 자체가 기적입니다. 한 번쯤 의문을 품었을 법한 질문, 왜 태어났을까? 여기에 대한 답이 되어줍니다. 그저 살아있다는 것 자체로 축하받을 만합니다. 네, 오늘도 조피디와 함께하는 데이트, 지금 바로 떠날까요?

과 함께하고 있고요.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식 계정 FM88Z의 최요비디 그리고 제 개미챗 졸광 한우병음 그대로 추가하시고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네, 다양한 우리 직장인분들의 문자 참여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직장인 바이러스 코너 오늘의 첫 번째 고민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냉장고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제 옆에 위치했습니다. 그런데 고장이 났는지 갑자기 계속 이상한 소리가 나서 이틀째 계속 신경이 쓰이네요. 수리하는 사람을 불렀는데 일이 너무 밀려서 이틀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틀 동안 이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일할 걸 생각하니 괜히 더 예민해지네요. 하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일하는 환경이 편하고 또 마음이 편해야지만 일을 더 열심히 할수 있고 또 일하는 그 순간에 집중력이 네,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또 반대로 이렇게 작은 소음 하나가 굉장히 거슬리고 신경 쓰일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혹시 다른 자리가 또 비어져 있다면, 네, 이틀 동안만이라도 또 조금

소리가 작게 들릴 수 있는 곳으로 자리를 옮겨서 일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요. 아니면 귀에 이제 이어폰을 꽂고, 네, 음악 들으면서 일을 하시는 것도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피디님. 요즘 비가 너무 자주 내려서 출퇴근길에 우산을 꼭 챙기곤 하는데요. 제가 꼭 챙기니까 또 비가 안 내리는 것 같습니다. 괜히 짐만 되는 것 같고, 그래도 챙겨야겠죠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챙기는 것이 그래도 마음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래도 챙기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일기예보를 보면, 네, 요즘은 그래도 나름 정확하게, 네, 이제 시간대까지 비가 내리는 걸볼 수가 있더라고요. 네, 이제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참고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여 감사하고요. 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 타문자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실에 하루 종일 에어컨을 트는 바람에 감기 걸린 것 같습니다. 코가 막히고 목이 살짝 아프네요. 끄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뭐 아픈 것보다는 네, 그래도 본인 건강이 또 제일 최우선이고 아프면 안 되니까요. 그래도 얘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람 세기를 조금 낮추거나 아니면 온도를 조금 높여놓거나 하거나 여러 가지 또 대안책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래요. 또 빨리 약도 드시고 네, 감기 빨리 나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피디님. 점심에 갑자기 라면 먹고 싶어서 컵라면을 먹었더니 사무실 동료들이 어제 과음했냐고 하는 겁니다. 평소에 술을 자주 마시는 것도 아닌데 그런 얘기 들으니까 기분이 이상하네요. 술 적게 마셔야겠습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뭐 주말이거나 기분 좋은 날 가끔씩 드실 수는 있겠지만 평소에는 그래도 적게 마시고 가급적이면 안 마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또 되시길 바랍니다. 조피디 FM 데이트 직장인 바이러스 코너. 오늘도 다양한 우리 직장인분들의 문자 참여와 함께 했고요. 아쉽지만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오늘도 꼭 웃으세요.

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열어가는 종소나기의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비가 와서야 우산의 중요성 알게 되고 병들고 나서야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비가 오면 우산 빌리기 쉽지 않고 병이 생기면 돈 빌리기 쉽지 않습니다. 폭우가 내리면 우산도 무용지물, 중병에 걸리면 억만금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고로 비 내리기 전 대비 잘하시고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셔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건강하게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계속 나아가는 거죠. 끝까지 가는 사람은 바람을 피한 사람이 아니라 버텨낸 사람입니다. 네, 오늘 하루도 내가 고른 인생을 되돌아보며 그래도 나는 잘 버텨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0: 막가라. 꽃평진세야 따로 목숨 도전을 걸은 다겠다. 공연이 이놈아 나를 흥부시켜놓고 내 견인 게 또 박살 맞으면 어쩌니. 아이 근데 아 여러분들 어째 목욕하러 오셨으면 아이 들어오셔서 샤워 차 하고 냄새 쓰게 때밀이 받든지 해야 되지. 가만히 이렇게 앉아 계시겠습니까? 예? 박수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난 빨리 때밀이 해야 돈 버는데. 여성분들은 저쪽에 모시겠습니다. 우리 목욕탕은 남녀 합타이 절대 안 됩니다. 야. 장관! 위에지? 위에지 유랑 같았을까?
1: 아, 그런 일이 있다.
0: 아,
1: 아이고. 예. 그나저나 우리 전번에 동갑이라고 서로 야야하기로 했지 했는가?
0: 자관님 몇 년 동안 때밀이를 하면서 손님하고 야야해보니 이거 당신 처음이라. 아 몰랐던 것이야. 아 목이 컬컬하다.
1: 아이고. 어제 당신 몸에서 술 냄새 난다.
0: 아, 야
1: 술에 했지?
0: 글쎄 내게 원래 공작 시간에 술을 먹으면 안 되는데 내 오늘 생지새 간단히 한잔 했어.
1: 야? 생지라고?
0: 야야.
1: 아이 잘 잤다.
0: 맞아.
1: 이보, 전번에 당신 내 잠을 못 잔다고 오가피에 구기사에 오미사 이래 숱한 거 졌지는가?
0: 아, 효과지.
1: 이야, 그거 먹어 그런지야 이젠 잠을 영 잘 잔다.
0: 너무 먹지 마. 너무 먹으면 난 또 궁리 없이 나와.
1: 이보.
0: 너무 먹지 마.
1: 야, 저기 뭐요? 내 신세를 쟀는데 당신 생일날에 내 술 한 잔 살게.
0: 야, 에이 말만 들어도 감사. 야, 어제 아까면서라. 아, 나 여기 뒷자도 여기 그거 줘. 아, 어디 가라고.
1: 아이, 무슨.
0: 어디.
1: 여기?
0: 아이, 그 짝인데.
1: 아, 야, 이거 좀만 해.
0: 아, 좀 아래로.
1: 야.
0: 됐어. 야, 좀 시그긋어. 야. 야. 아, 잠깐만. 야, 아, 이제 무슨 말 했어? 아, 잠깐만, 생기. 아, 솔직히 말해서, 나 이게 매년마다 이 생일 올 때면 제일 싫어.
1: 어째?
0: 아, 올해는 계속 좀 기분 있었다.
1: 어?
0: 어이, 당신 좀 뉴스도 봤지?
1: 뭐?
0: 꼭 우리 언니 해제 목이 뚝 떨어졌대.
1: 어느? 그럼 당신 그 미래 해녀 조연사를 그래요?
0: 아니야! 정치를 좀 안다. 하하! 잘 됐지 뭐. 야, 와는 공과 돈 제 돈처럼 쓰고 와는 수턴님으로 받아먹었던.
1: 당신 제발 꼴이요?
0: 하하! 이 사람 보기는 좀.

0: 또 들어와서
1: 예? 이 닭소만 한번 구경합시다. 예? 자.
0: 개. 개를 잡아야지. 벌써 우리 동네 개들은 이제 내일 용도 분들이 암담 온다게 되고 다 아우. 내 아침에 집에서 턱 나오면 저 멀리서부터 개 몇 마리 내 앞으로 서서히 걸어오고 있어.
1: 아이고, 당신이 뭐라고 그래?
0: 아, 정말 당신 개 말을 뭐 알아듣겠구나.
1: 이 사람이.
0: 개 내보고 뭐 난자고 이러. 천사. 이번에는 나를 잡읍소. 나를 잡아서 내 고기를 용도 분들한테 이렇게 드렸어. 꼭 다리 놔달라 해줍소. 예?
1: 이봐, 야, 무슨 농담 그렇게 해.
0: 아, 좋은 말이라는데 이래고는 추호의 주소심 없이 전달 판자구가 턱 눕는단 말이야. 맞지? 자기 전 찾아간 놈지?
1: 이거 빨리 시작하기요.
0: 들었지? 죽는 것도 빨리 죽여달라제. 희생정신 정말 대단하다. 아이다, 아이다. 걔도 잡기 전에야 마지막 인사는 해야지요. 저, 아야, 근데 걔 이름 모르니까 어떻게? 아, 옳다. 그냥 아래를 보고. 와, 숙해구나. 개야 개야 알라궁 달라궁 숙해야.
1: 아, 지금 뭐하고
0: 왔다 야, 살아나니까 일단 놀랬다야.
1: 아니, 이 사람이 이게
0: 솔직히 야, 우리 서민들이 이만큼 성의를 보여줬으면 야? 그 다리를 해결해주는게 이게 도리 맞아요. 내년마다 우에서 내려온 돈을 가지고 신치포판한 차를 새 차로 바꾸지 말고, 예? 고차남내 하면 유랑 다니지 말고, 백성들이 내 세금 가지고, 백성들이 위해서 일하면 안 되는가 말이오!
2: 이보, 당신 마음 알만 하다, 야? 일이 풀리겠지, 뭐. 너무 흥분하지 말라, 야?
0: 내 흥분해야지, 돼? 내 흥분해야지, 돼? 이봐! 그 다리 때문에 우놈아 죽었다!
2: 엄마 좋다.
0: 우리 엄마 생전에 나하고 뭐 했는지 아니? 어이, 손자들이 꼭 우리 제바골 초민들을 위해서 자리를 하나 놔주냐? 야, 손자들이 이게 이미 서워해라. 이게 우리 제바골 초민들이 서워해라. 그날도 내 생일이다. 우리 엄마 내 돼지고기에 체면삼으로 좋아한다고 이 아들 그거 먹이겠다고 상무하다 해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홍수에 밀려서 그만 내 며칠 후에 우리 엄마를 찾았다. 찾았는데 우리 엄마 글쎄 그 장마다에서 봤던 그 장바구니에 그냥 그대로 꼭지 않고 있지 않겠니? 이 아들 생일 날에 돼지고기 체면상 물을 먹이겠다. 내 그질러 짐 싸매고 들어왔어. 여기로 왔다. 너네 다리를 안 놔줘도 좋다. 임마, 내 내 속으로 들여 돈 벌어서 언젠가는 우리 제바골 촌민들을 위해서 다리를 꼭 놓겠다 임마.
2: 야,

0: 됐다. 그 다리 내놔줄게. 내 손에 그리 삼보한다. 링맨이 네 생일이 되기 전까지 다리를 놔서 돌아가신 어머님도 위로하고 우리 제박거리 손님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게 그 다리 내 꼭 놔줄게.
1: 너는 무슨 낯설다야게 무슨 호목소리를 그렇게 하네.
2: 에야 말만 들어도 감사하다. 너도야 그야 남의 밑에서 심부름꾼 하는 게야. 니라고 무슨 돈이 있어서 니 이제 이름 뭐이라니? 이름 뭐라니?
0: 야 내 손에 그리다.
2: 뭐야? 손손 깨. 이번에 우리 현이 새로 넣는 손대다.
0: 야 미안하다 늦게 말해서.
2: 야 내 말하지 이래서 공작 시간이 줄을 먹으면 알겠는데. 야 정말야. 아이 현장 야 정말 감사합니다. 야 정말 감사합니다. 야 이래 보니까 소년장 정말 이름값을 한다. 소년장 오니까 소년장 이 손으로 이렇게 다리 문제 해결되는구만.
3: 아이고 감사합니다.
0: 야야야 야, 야.
3: 이제 네. 무슨 야 이마하디 무슨 불쌍 얘기하면 이래니.
2: 아야 감사합니다. 우리 언제부터 야다했더라.
0: 야, 그게 뭐 그리 중요하야? 어. 야 네 생일인데 내 술 한 잔 살게. 가자.
2: 아야야야 어? 이게 무슨 소리 하니. 니가도 우리 손에 다리를 놔둔데 응 나 내 싸야지 술은 내 쌀게.
0: 야 임마
2: 어?
0: 내 니 술을 먹고 무슨 누기처럼 뭐 되라고?
2: 아 그게 그렇게 되는가?
0: 야 어? 정리하고 나오나?
2: 어
0: 가라!
2: 옳다! 아 옳다! 오늘 니 싸라! 나도 좀 용돈들이 술을 얻어 먹어보자! 야 해거라! 때는 밀고 가야지!

서품 내밀히 감상했습니다. 정말 사이가 좋았을 땐 네 사람 같지만 사이가 틀어지는 순간 애초에 몰랐던 사람보다 더 낯선 사람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울수록 말과 행동에 더 신경을 쓰고 넘어서 안 될 선은 절대로 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 관계라는 게 참 쉬운 것 같지만 가장 어려운 게 또한 사람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삶은 한치 앞도 모릅니다. 내일 당신이 주저앉을 수도 있고 모레 가장 밑바닥을 구경할 수도 있는 게 바로 우리네 인생이고 또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미리미리 걱정을 하지 말고 좋은 생각만 하면서 하루하루 보냈으면 하는 마음이 가장 큰데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정말 100년의 걱정을 앞서서 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다음 날에는 꿈처럼 웃을 수도 있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냥 오늘 내가 주어진 하루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놔둔 게 그래도 후회는 없다라는 말은 하지 않을까요? 네, 늘 해피 라디오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대처법,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방식, 행복한 비결을 찾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정선아.

안녕하세요. 성윤옥입니다. 네, 세상 모든 것은 똑바로 나갈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네 인생살이도 결국 굴곡이 있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전진뿐입니다. 네, 이런 신념을 지니는 습관이 우리가 가진 목표를 달성시켜줍니다. 사람들이 뭐라 떠들던 내버려 두고 나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요, 목표를 이루지 않을까요? 인생에서의 굴곡은 있을지 몰라도 자신이 뜻하는 바가 있다면 반드시 그곳에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김문유 가수의 인생길로 오늘 음악의 향기 시작해봅니다.

네, 목표가 없는 삶은 무의미하다고 하죠. 목표는 근데 단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어야 합니다. 단기적인 목표는 일시적인 장애물에 부딪혀도 쉽게 포기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나 장기적으로 목표를 세운다면요, 이 사소한 문제나 일시적인 장애물에 굴복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여서 성취할 수도 있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집중을 하고요, 인생의 목표를 잡아보면 어떨까요? 네, 그래서 이 삶이라는 것은요, 내 안에 여러 가지 나를 찾아서 통합시켜가는 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우리는 결국 자기 자신이 돼야 하거든요. 계속해서 노래 듣겠습니다. 김선희 가수의 노래입니다. 해피.

네, 우리가 사는 삶은 사라질 것을 붙잡지 말고 흐르는 빗물에 흘려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늑한 미소 한번 스치어주면서 곧 다가올 폭풍을 뚫고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너무 작은 화면 속의 모습만 보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마치 그 속에 내가 사는 세상의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는 이상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만두지 않는 이상 계속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의미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순희 가수의 노래입니다. 당신이 가는 길에.

네, 우리는 상상이라는 것을 자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내가 저 사람과 사귀면 어떨까? 저 사람과 결혼하면 내 앞날은 어느 만큼 행복할까? 등등 너무 많은 상상을 합니다. 물론, 이런 좋은 상상은 우리 삶의 엔돌핀이 되겠죠. 하지만, 다가오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 항상 상상만 하고 걱정하는 것도 너무 좋은 습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나간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가지 못한 것에 미련 가지지 않기 바랍니다. 또, 오지 않을 것에 미리 겁먹지 마시고요. 네, 항상 지금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참 자신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조금 부족하다고 하여 자신을 너무 질책하지 마시고요. 네, 하나둘씩 또 채워나갈 수 있는 사람이길 바랍니다. 세상에 원래 완벽한 사람이 없고, 실수 없는 사람이 없고, 절망이 없는 사람이 없듯이, 네, 사람인지라 모든 게 갖춰지지 않아서 늘 배우고 반성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어쩌면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사는 게 맞지 않을까요? 뭐, 어떤 날은 나는 왜 이럴까 싶어서 정말 깊은 수렁으로 빠지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인생을 배우기도 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어설픈 자신을 조금씩 채워가면서 마음속 가득 긍정의 힘을 가질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서인옥의 음악 속으로 음악의 향기 코너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네, 김청가소의 노래 듣겠습니다. 사랑이 아니라면.

네, 모두가 부러워하는 일은 아니더라도 소소하게 정말 내 자신이 행복한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재밌게 살아가는 게 정말 진정한 행복한 삶이 아닐까요? 네, 하루하루 버텨내는 삶이 버겁더라도 버티고 있는 내 모습과 나를 보고 있는 내 모습에 위안과 행복을 느끼고 떠올리면서 함께 이 프로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분들도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날은요, 갑자기 현타가 올 때가 있긴 합니다. 아, 정말 다른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너무 멋진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부족함이 없이 모든 걸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 때 정말 내 자신이 참 초라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사람인지라 아마 누구나 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요, 네, 모든 사람들이 걱정이 있고 또 불안이 있고 정말 과거에 힘들었던 모습들이 있었을 겁니다. 나와는 별반 다르지 않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 네, 많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오늘도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삶이 나에게 좋은 걸 줄 거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네, 이런 믿음이 길을 열어줄 겁니다. 삶이 나에게 좋은 걸 줄 거라고 믿는 거, 믿음이 있으면 희망도 있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류철석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인생은 지금부터.

0: 동서고금을 울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독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계속하여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단편소설 루인과 바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5번째 시간입니다.

루이는 마을 자기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꿈을 꾸었다. 북풍이 불어서 몹시 춥고 오른팔이 저렸다. 팔을 베개 대신 베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다음에는 황금빛으로 빛나는 긴 해안의 꿈을 꾸기 시작하였다. 어두워지기 시작한 해변가로 처음 몇 마리의 사자가 내려오는 것이 보이더니 뒤이어 또 몇 마리가 내려왔다. 루이는 저녁에 산들바람을 받으며 배에서 닻을 내리고 그 배의 앞쪽에 앉아 사자들이 더 많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루이는 아주 행복했다. 달이 뜬 지도 폭 오래되었는데 루이는 아직도 잠을 자고 있었다. 고기는 여전히 쉼없이 낚싯줄을 끌고 달려 배는 구름 터널 속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그때였다. 루이는 오른쪽 주먹이 휙 당겨져서 얼굴을 치고 오른손에서 줄이 타는 듯이 따갑게 풀려 나가는 바람에 잠에서 깨어났다. 왼손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오른손에 있는 힘을 다해 줄이 풀려나가지 못하게 막았지만

줄은 빠르게 풀려나갔다. 간신히 그의 왼손도 줄을 찾아내서 등에다 줄을 돌려대고 몸을 뒤로 버티면서 잡아당겼다. 이번에는 등과 왼손이 타는 듯이 뜨거웠다. 왼손에 있는 힘을 다해 붙들려고 해보았으나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그는 예비로 사려놓은 줄을 돌아보았다. 빠르게 풀려나가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고기는 굉장한 소리를 내며 울어 뛰어올랐다가 철썩하고 물 울어 떨어졌다. 그랬다가는 계속해서 뛰어오르곤 하였다. 줄은 아직도 풀려나가고 있었지만 배도 여전히 마구 끌려가고 있었다. 로이는 끊어질 정도로 팽팽하게 줄을 바싹 당겼다가는 놓아주고 또 팽팽하게 바싹 당겼다가는 놓아주었다. 로이는 순식간에 뱃머리로 끌려갔는데 얼굴이 돌고래의 점인 살점으로 처박혀 있었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다. 로이는 기다리던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했다. 담담하게 모든 것을 받아들이자. 이제는 해볼 만한 것이다. 줄값은 물려야지. 고통을 참으며 줄값은 물리고야 말겠다고 그는 생각했다. 고기가 뛰어오르는 것은 보이진 않고 바닷물이 철썩 깨지는 소리와 고기가 떨어질 때 나는 철썩거리는 소리만이 엄청 크게 들려왔다. 줄이 어찌나 빠르게 풀려나가는지 그 바람에 손을 심하게 베고 말았다. 그러나 이런 일은 언제나 일어나기 마련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되도록 줄을 손바닥에 굳은 살로 못이 박힌 곳으로 쥐고 다른 곳에 줄이 닿지 않도록 해서 손가락을 다치지 않도록 주의했다. 이럴 때 그 애만 있었으면 하고 로이는 생각했다. 그렇고 말고 그 애만 있었으면 그 애만 있었으면. 줄은 자꾸 풀려나갔지만 속도는 많이 줄어 있었다. 그는 고기가 줄을 조금씩 끌어당기도록 조정을 하고 있었다. 그때서야 로이는 뱃전의 널빤지에서 고개를 들고 뺨으로 짓이기고 있던 고기의 살점에도 얼굴을 뗄 수가 있었다. 다음에는 무릎을 세우고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났다. 그는 여전히 줄을 풀어주곤 있었으나 이젠 아주 조금씩 풀어주고 있었다. 조금씩 속도도 줄어들고 있었다. 눈에 보이진 않았기 때문에 발로 밟아보아 살이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아보려고 뱃머리 쪽으로 갔다. 아직도 줄은 많이 남아있었다. 그러고 보니 저놈은 이제 새로 풀린 사리가 물속에서 받는 저항까지 전부 끌고 나가야 할 것이야. 아무렴 하고 그는 생각했다. 더욱이 저놈이 벌써 열 번 이상을 뛰어올랐으니 등에 있는 바람주머니에 바람도 잔뜩 들어갔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끌어올리지 못할 만큼 깊은 물 속에서 죽지는 않을 것이야. 그럴 염려는 없다. 잠시 후면 빙빙 돌기 시작할 것이야. 그때 손을 써보아야지. 그런데 저놈이 무엇이 놀라서 갑자기 저 야단을 쳤을까?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 되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둠 속에서 무엇에 갑자기 놀란 모양이야. 아마 느닷없이 두려운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지. 그렇게도 침착하고 센 놈이 겁도 없고 자신만만해 보였는데 참 이상한 일이다. 이 늙은이야, 너도 겁먹지 말고 자신을 가져야 하지 않겠나?

하고 그는 중얼거렸다. 고기는 도로 너의 소나기에 들어왔지만 아직 줄을 당길 수는 없잖아. 그렇지만 곧 저놈이 빙빙 돌 것이야. 루이는 왼손과 어깨로 고기의 줄을 조정하며 엎드려서 오른손으로 물을 떠가지고 얼굴에 엉켜붙은 돌고래 살점들을 씻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즐거운 독서 시간 되었나요? 네, 오늘도 즐거운 만남을 기원을 하면서 명작을 만나다 오늘 여기에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당선자 진행의 김혜연이었습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도남을 통해 습금평 추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 습근평이 전국 생태환경보호대회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넷째, 생태환경 위험을 효과적으로 방지해야 합니다. 생태환경 안전은 국가 안전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서 경제 및 사회가 지속적으로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보장입니다. 화는 싹트기 전에 경계하고 재난은 닥치기 전에 방지하라고 문제점은 미리 감안하고 미리 대책을 내와야 합니다. 항상 경각성을 높여 각종 생태환경 위험이 누적되고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모든 형태의 생태환경 위험과 도전에 대응할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생태환경 위험을 상시화 관리에 포함시키고 전 과정 다차원의 생태환경 위험 방지 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며 쓰레기의 소각과 자일렌 등 중점 분야의 생태환경 위험을 엄밀하게 예방 통제하고 님비 문제를 방지 해소하며 환경보호 프로젝트와 관련한 님비 문제를 극복하고 돌발 환경 사건에 대한 응급처리 능력을 적극 향상시켜야 합니다. 원자력과 방사선 안전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감독관리 체계를 건전해하며 감독관리 기재를 보완하고 감독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한치의 실수도 없이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섯째, 생태문명체제 개혁이 실시되고 효과를 보도록 서둘러야 합니다. 생태문명체제 개혁은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함에 있어서의 중요한 분야이므로 생태환경 분야에서 두드러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방향으로 하고 이미 내놓은 개혁 조치의 실시를 잘 들어주며 새로운 개혁 방안을 제때 제정해야 합니다. 생태문명체제 개혁과 관련한 일부 중요한 조치들을 조속히 내와 역할을 발휘시켜야 합니다. 중앙환경보호독찰은 그 권위를 강화시키고 역량의 배비를 강화하며 중심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중심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정부가 주도하고 기업과 사회 각계가 참여하며 시장화 운행을 실시하는 지속가능한 생태제품의 가치 실현 경로를 탐구해 시범을 전개하고 경험을 축적해야 합니다. 환경보호 관련 신용평가, 정보공개 의무화, 엄중책벌 등 제도를 건전히 해야 합니다. 이번에 당과 국가기구의 개혁을 심화하면서 당장은 생태환경부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을 고려했습니다. 하나는 오염의 예방 퇴치를 여러 부문에서 관장하는 상황을 개변시키고 기능을 통합해 오염 예방 퇴치 난관 돌파전을 잘 치르는데 버팀목을 제공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생태를 보호하고 복원함에 있어서 통일적인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생태보호의 붉은 선을 확고히 지켜내기 위한 것입니다. 지상과 지하, 물과 수중, 육지와 해양, 도시와 농촌,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를 관통시키고 오염 예방 퇴치와 생태보호를 일관시켜 생태환경보호에 대한 통일적인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생태환경부문은 직책을 잘 수행해 통일적으로 정책계획 기준을 제정하고 통일적으로 감시평가하며 통일적으로 독찰집법하고 통일적으로 감찰 문책해야 합니다. 생태환경보호의 종합적인 집법대오를 통합해 설립하며 등급을 줄이고 대오를 통합하고 효율을 높이는 원칙에 따라 기능 배치를 최적화하며 생태환경보호집법을 통일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지역, 류역, 해역의 생태환경관리체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범지구 환경보호기구 시범을 추진해 관련 부문과 지방정부의 대기환경관리 직책을 통합해야 합니다. 류역환경감독관리집법기구를 서둘러 설립해 류역환경에 대한 감독관리와 행정집법의 합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해역 생태환경관리체제를 보완해 해역별로 감독관리기구를 설립해야 합니다. 이상 오늘 부로를 마칩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가끔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아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순간이 있습니다. 특히 오랜만에 만난 지인이나 낯선 사람과 이야기할 때는 공통된 이야기거리가 없어 더욱 말문이 막히곤 하죠. 저도 예전에 처음 만난 친구와 카페에 앉아 대화를 나누던 중 공유할 만한 이야기가 떠오르지 않아 한동안 어색하게 앉아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야기를 이어갈 거리가 없어 대화가 끊어지는 상황을 표현하는 아주 정겨운 우리말이 바로 말미천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다채로운 의미를 품은 말미천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말미천의 첫 번째 의미는 말을 이어나갈 수 있는 이야기거리를 뜻합니다. 대화를 이어가는 바탕이 되는 소재나 주제를 의미하는 말로 사람들과의 대화가 끊어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하는 근본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말미천이 없다는 형태로 쓰이며 나눌 이야기거리가 전혀 없어 대화가 막히는 상황을 표현합니다. 일상에서 정말 자주 쓰이는 표현인데 친구들과 모였을 때 모두 비슷한 일상을 보내고 관심사도 달라 공유할 이야기가 전혀 없을 때 오늘은 정말 말미천이 하나도 없어 조용하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반대로 여행 경험이나 취미, 최근 관심 가는 이야기 등 공통 주제가 많을 때는 말미천이 풍부해 대화가 끊이지 않고 술술 이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말미천은 대화의 바탕이 되는 이야기거리를 뜻하는 우리말로 우리의 일상 대화 상황을 생생하게 담아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말을 하는데 들인 품을 이르는 말입니다. 단순히 이야기거리를 넘어 말을 꺼내고 전달하기 위해 들인 노력과 수고를 의미하는데 주로 말미천도 못 찾다라는 표현으로 활용되며 정성껏 말을 꺼내고 이야기하려 애썼지만 제대로 된 말 한마디 꺼내지 못하거나 들인 품에 비해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쓰입니다. 저는 예전에 아주 존경하는 사람에게 진심을 담은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밤새 고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말로 진심을 전할지 수없이 고민하고 다듬으며 말을 준비했지만 정작 상대방을 마주하니 긴장한 탓에 제 생각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진심을 담아 말하려 많은 품을 들였지만 아무런 의미 있는 대화를 이어가지 못한 그때의 상황이 바로 말미천도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들인 노력과 정성에 비해 말의 결과가 미미하거나 말을 꺼내는 품마저 헛되이

쓰였을 때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앞으로 사람들과 대화하며 이야깃거리가 떠오르지 않거나 정성 들여 말했지만 헛수고가 된 순간이 있다면 오늘 배운 말미처를 떠올려 보세요. 평범한 일상의 대화 순간이 더욱 풍부하고 정겹게 표현될 것입니다. 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평소 신발도 상황과 공능에 따라 신어야 되는데요. 운동화는 그럼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함께 알아봅니다. 네, 농구화, 러닝화, 테니스화, 바드민턴화 등 다양한 운동 전경에서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신발 밑창과 신발 표면의 디자인, 재질도 이에 따라 다른데 합리한 선택을 해야 운동 손상을 줄이고 운동 경험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구별이 있을까요? 네, 먼저 농구화입니다. 농구 운동은 많이 뛰고 빠르게 멈추기에 농구화의 바닥은 전방위적인 미끄럼 방지와 충격 완화에 대한 요구가 비교적 높고 홈이 깊습니다. 발목을 보호하기 위해 신발 표면에는 쉽게 변형되지 않는 고강도 복합 재료나 가죽 소재를 많이 사용합니다. 다음은 러닝화입니다. 동일한 충격 완화 요구 사항 외에도 더 가볍고 산열과 통풍이 잘 되며 신발 표면이 더 얇고 신발 밑창이 대부분 세로 방향 미끄럼 방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테니스화, 탁구화, 바드민턴화입니다. 종목의 운동 특성에 따라 디자인에 중점을 두지만 유사한 점도 있습니다. 운동 중 측면 이동이 빈번하기 때문에 신발 표면 양쪽이 보통 보강 처리가 되어 있으며 바닥은 가로 무늬를 주로 해 측면 미끄럼 방지를 실현합니다. 다음은 배구화입니다. 전반적으로 더욱 가볍고 바닥에 미끄럼 방지 성능이 뛰어나며 발목 높이가 적당한 형태로 설계돼 충격 완화와 빠른 방향 전환을 동시에 충족합니다. 네, 그럼 어린이는 운동화를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어린이는 아직 성장 발육 단계에 있기 때문에 신발 밑창의 앞부분 3분의 1을 구부릴 수 있고 뒷부분이 딱딱한 신발을 선택해야 아이들의 발 근육을 충분히 단련시킬 수 있습니다. 동시에 신발 앞부분은 철저히 보호해 부딪힘과 부상을 방지해야 합니다. 네, 운동화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신발 표면이 더러워졌다면 가능한 한 물티슈나 소량의 알코올이 함유된 깨끗한 천으로 얼룩을 닦아내야 하며 세탁 시 장시간 물에 담궈 놓아 신발의 접착면이 갈라지거나 신발이 노랗게 변하거나 재질이 로화되는 등을 방지해야 합니다. 그물이나 직물의 신발 표면은 딱딱한 솔로 씻어 섬유 소재의 3차원 구조를 손상시키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신발 속 관리는 주로 통풍과 건조를 원칙으로 하며 운동 후에는 세균이 번식하거나 냄새가 날수 있기에 밀폐된 신발장에 직접 보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약간의 청결이 필요하다면 신발 깔개를 꺼내 단독으로 씻어 말릴 수 있습니다. 네, 잠을 잘때 방이 너무 더우면 각종 질병 위험이 크게 증가한답니다.

네, 낮 고온에 비해 야간 고온이 인체 건강에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밤에 지속적으로 고온이 유지되면 신체가 정상적으로 열을 발산하고 자가 회복을 할수 없어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밤에 너무 더우면 전신 건강을 지속적으로 해칩니다. 밤은 인체가 휴식을 취하고 낮에 열 스트레스로 인한 손상을 회복하는 핵심 시간대입니다. 야간의 지속적 고온은 신체에 큰 해를 끼칩니다. 먼저 사망 위험이 증가합니다. 중국, 일본, 한국 등 918만여 건의 주민 사망 데이터를 종합 분석한 결과, 낮 고온의 영향을 보정한 후에도 열야 노출은 비사고성 사망 위험을 40에서 50% 독립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 수면 장애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더위로 깨는 횟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바, 야간 기온 상승으로 인해 1인당 연평균 수면 시간이 44시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 온도가 섭씨 28도 이상이거나 습도가 과할 경우 수면 질이 저하돼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온도 상승은 염증성 사이토카인 분비를 촉진해 만성 염증 반응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심혈관 부하가 증가됩니다. 야간 고온은 인체의 자율신경 계통을 교란해 심박수 증가, 말초 혈관 수축, 혈압 파동 증가를 유발하며, 이는 심혈관 계통의 장기적 부하를 현저히 증가시키고, 급성 심근경색, 협심증, 악성 부정맥 등 위중한 응급질환을 쉽게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열사병 위험이 증가됩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밤 동안 기온이 계속 높게 유지되면 핵심 체온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기 어려워 다음날 기초 체온이 상승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열량 여분이 지속적으로 축적되면 세포와 장기에 만성적인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인은 열성 뇌졸중에 걸리기 쉽습니다. 의사는 일부 로인들이 냉기를 받을까봐 우려해 에어컨을 켜지 않아 방 온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야간 발한이 과도해져 탈수가 발생하고 혈액 점도가 높아지며 혈 용량이 감소해 뇌경색 및 심근경색의 발병 위험이 증가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여름철 냉채를 보관할 때이 시간을 초과하지 말라고 합니다. 네, 여름이 되어 기온이 점점 높아지면서 시원하고 입맛을 돋우는 냉채가 식탁의 단골 메뉴로 됐고, 슈퍼마켓이나 음식점의 냉채 코너도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급성 위장염, 세균성 식중독도 연중 최고 발생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냉채는 2시간에서 4시간이 지나면 조심해야 한다는 주제가 최근 온라인에서 인기 검색어에 올랐고, 많은 네티즌들이 오래된 냉채를 먹은 후 복통, 설사 등 불편한 증상을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냉채는 상온에서 보관 2시간이면 미생물이 기준치를 초과한답니다. 냉채는 대부분 고온 살균 과정이 생략돼 있어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병원균이 매우 쉽게 번식합니다. 보관 시간, 식재료 선택, 조리 과정에서 조금만 소홀해도 건강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실내 온도는 일반적으로 섭씨 30도 이상으로 살모넬라균, 대장균 등 병원균이 빠르게 증식하기에 최적의 황금 온도대로서 미생물 번식 속도가 겨울보다 3배에서 5배 빠릅니다.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의 즉석 냉채 미생물 위험 모니터링 보고 2023에 따르면, 냉채를 상온에 2시간 두면 세균 수가 이미 질병 유발 기준에 도달하고 4시간이 지나면 미생물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육안으로 신맛이나 끈적임이 보이지 않더라도

구토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바로 폐기할 것을 권장합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전통 복장을 입고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대의와 문화 특색을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0: 안녕하십니까? 연결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16일 목요일, 음력으로는 병모년 6월 초사흘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은 우리시에 심입해 홍수방지 사업을 감독 지도했습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석인 원길보가 홍수방지 사업을 감독 지도했습니다. 불화 통화 수위가 상승해 우리시 여러 부문에서 연동해 홍수방지 당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7월 14일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복은 우리시에 심입해 홍수방지 사업을 감독 지도했습니다. 그는 홍수방지 재해구조 사업에 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와 최근에 소집된 중공중앙정치국회의 정신을 깊이 있게 관철하고 당중앙 공무원과 성당위 성정부의 홍수방지 사업에 관한 배치 요구에 따라 안일한 사상과 요행심리를 단호히 극복하며 최저선 사유와 극한 사유를 확고히 수립하고 큰 홍수를 방지하고 큰 위험을 방지하며 큰 재해를 구조하는 데 입각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업무리 방지하며 철저히 지킴으로써 전주가 안전하게 홍수기를 나게 하고 여러 민족 대중의 생명재산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비를 무릅쓰고 연하 저수지를 찾아 저수지댐에 올라 수위를 살피고 저수 용량, 운행 조절, 일상 순찰 관리 및 보호 등 상황을 상세히 료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홍수방지 관건기이며 극단적인 날씨가 다발 빈발해 홍수방지 형세가 준엄하고 복잡합니다. 기상과 수문 정보를 예의주시하고 강우량 수위, 홍수 위험 변화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며 강우량, 입고량, 배수량 등 매개 변수 검측 계산을 확실하게 잘하고 저수지 용량을 과학적이고 정밀하게 조절해 저수지의 홍수 예방, 수위 절정기 완화 및 조절 역할을 확실하게 발휘해야 합니다. 재방 순찰 및 위험 검사 책임을 확실히 하고 매일 순찰, 강우 후 검사, 중점 시간대 밀집 검사를 견제해야 하며 댐 수문, 개폐 설비 등 중점 부위에 대해 종목별로 세밀하게 검사하고 위험 우환을 제때 제거해 저수지 안전 최저선을 단호히 지켜야 합니다. 감독 검사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태풍 바비의 잔여 환류 영향으로 우리 주에는 구역성 폭우 날씨가 나타나고 일부 지방에는 집중호우, 뢰우, 강풍 등 강대류 날씨가 동반되면서 홍수방지 사업이 중대한 고위험에 직면했습니다. 전주 상하는 홍수방지 사업을 잘하는 것의 극단적인 중요성과 긴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시달과 배치를 더욱 면밀하게 하며 사업을 더욱 참답게 틀어주어 만반의 준비로 홍수방지라는 이 힘든 싸움에 대응해야 합니다. 기상 모니터링 및 조기 경보를 강화하고 다부문 연합회의 토론을 강화해 영향 시간, 정도와 범위를 정밀하게 연구 판단해야 하며 변두리 산간 지역과 야간 시간대에 조기 경보 및 응답 기제를 중점적으로 확실하게 틀어주고 명확하고 알기 쉬운 선전 방식으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기층 책임자와 위협을 받는 대중들에게 직접 전달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위험 우환 조사 및 정돈을 깊이 있게 전개하고 하천 교량, 저수지 재방과 산사태 지질재해 취약구역, 저지대 침수 우려 지점 등 중점 구역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위태롭고 오래된 가옥, 공사장, 지하 통로, 야외 광고판 등 중점 부위를 면밀히 주시하고 학교, 병원, 양로기구, 물가 풍경구, 민박 캠핑장 등 중점 장소를 긴밀히 들어주어 꼼꼼하고 전면적인 조사를 집중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우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고하며 처리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홍수방지 사업은 각급 지도 간부들의 정치적 품격, 담당 정신과 응급대처 능력에 대한 직접적인 검증입니다. 각급 지도 간부들, 특히 당정 주요 책임자들은 설선수범하고 앞장서서 지휘해야 하며 4급 책임 보장제를 엄격히 집행하고 일선에 내려가 사업을 감독 지도해야 합니다. 각급 홍수방지 지휘부는 선두에 서서 총괄 조율 역할을 확실하게 발휘해야 하고 응급수리, 기상교통, 주택 및 도시향진건설, 자연자원 등 부문은 각각 직책을 다하고 협동작전을 펼쳐야 하며 사업이 중첩될 수는 있어도 감독관리의 공백이나 허점이 나타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기층 당 조직과 광범한 당원 간부들은 전투 보루와 선봉 모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홍수 소식을 들으면 즉시 움직이고 위험을 향해 나아가며 실속 있는 실제 행동으로 여러 민족 대중들이 위급한 순간에 당 조직이 바로 곁에 있고 든든한 버팀목이 가까이에 있음을 절실히 느끼게 해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석인 왕길보, 부수장 정권, 두경국, 주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이 참가했습니다.
0: 7월 14일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석인 원길보는 홍수방지 사업을 감독 지도했습니다. 그는 홍수방지 재구조 사업에 대한 습건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와 당중앙 공무원과 성당위, 성정부, 주당위의 홍수방지 사업에 관한 배치 요구에 따라 최저선 사유와 극한 사유를 확고히 수립하고 큰 홍수를 방지하고 큰 위험을 방지하며 큰 재해를 구조하는 데 입각해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안전방어선을 굳건히 구축해 민족 대중의 생명자산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왕길보는 비를 맞으며 의란진 동흥촌 동흥구와 흥농촌, 소용진 민주촌 민주구, 조양천진 류신촌과 장청촌을 찾아 배수로와 위험구간, 산사태 발생 우려 지점 등 중점 지역을 현장에서 점검하고 위험 우환 조사, 당직 근무, 군중 대피 등 사업 시달 정황을 자세히 요의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인민지상, 생명지상 리념을 견지하고 마비된 사상과 유행 심리를 단호히 극복하며 날씨 변화 추세를 면밀히 주시하고 중점 지역 순찰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분석하며 조기에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홍수방지 비상대비책과 군중대비 방안을 더욱 보완하고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군중들을 안전하게 대피시켜 인명피해를 단호히 방지해야 합니다. 불화통화와 조양하 함류 지점에서 왕길보는 강변을 따라 순찰하며 수위 변화와 하천 홍수 통과 상황, 재방관리 정황을 자세히 요의했습니다. 그는 하장재를 엄격히 시달하고 수위와 홍수 상황을 면밀히 감시하며 하천 및 재방 순찰을 더욱 강화해 하천의 안전한 통과 상황과 재방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민교 아래 도시 침수 지점에서 왕길보는 도로 침수 원인과 배수시설 가동 정황을 자세히 살펴보고 홍수기 비상대응과 기초시설 관리 정황을 요의했습니다. 왕길보는 배수 관망 준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배수 장비를 충분히 갖추며 전담 인원을 배치하고 지점별 맞춤형 대책을 보완해 집중호우의 영향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감독 지도 과정에서 왕길보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태풍 바비의 잔해 환류 영향으로 홍수방지 형세가 여전히 엄중하고 복잡합니다. 전시는 홍수방지 사업에 극히 중요한 의의를 깊이 인식하고 항상 실전에 대비한 태세를 유지하며 엄격한 대비와 치밀한 포치, 철저한 방어로 홍수방지 난관 공략전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야 합니다. 또한 비와 수위 변화에 대한 감시와 조기 경보를 강화하고 연동기제를 건전히 하며 상황판단회의를 강화해 조기경보 정보와 위험 제시를 제때에 발표함으로써 조기경보, 조기예방을 실현해야 합니다. 아울러 각종 위험 우환에 대한 조사와 정비를 강화하고 위험지점을 전면적으로 정리하며 속지 책임과 부문 책임, 일터 책임을 더욱 다지고 부족한 부분을 정확하게 보완해 과학적이고 정밀한 홍수방지 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당직 근무 규율을 엄격히 하고 24시간 당직 제도와 지도일꾼 당직 제도를 철저히 시달하며 비상물자와 긴급구조 역량을 충분히 갖춰 돌발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대응하고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홍수방지 선전과 인도를 강화해 군중들의 위험 예방 의식과 자가구조 및 상호구조 능력을 높임으로써 전방위적으로 홍수방지 안전방어선을 구축해야 합니다. 시정협 주석 5호군 시당위 상무위원이며 규율검사위원회 서기이며 시감찰위원회 주임인 조천강, 부시장 현문파가 감독 지도에 참가했습니다.
1: 최근 우리시에서는 강화 홍수 상황이 겹치면서 불화통화 도심 구간의 수위가 연일 빠르게 상승해 일부 구간은 재방에 근접했습니다. 우리시는 즉시 응급관리국과 각가도 등 여러 부문의 역량을 통일적으로 조직해 전원이 근무에 나서고 협동 대응을 강화하면서 각종 홍수 방지와 안전 대피 조치를 전면 시달해 홍수기 안전 최저선을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불화 통화 수위 상승이 확인된 직후 건공가도는 즉시 홍수 방지 비상 대비책을 가동하고 하천 등 중점 구역에 눈에 띄는 경계선을 설치했습니다. 가도 사업일꾼과 사회구역 격자원들은 전원 근무에 나섰으며 관할 파출소와 도 도시관리부문 사업일꾼들과 함께 24시간 당직을 실시했습니다. 전시 여러 가두의 사회구역 사업일꾼들도 재방순찰과 위험점검에 투입하고 경계선을 설치했습니다. 또한 베이체그룹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관할구역 주민들에게 홍수기 안전수칙을 전달하며 하천 주변에서의 활동을 삼가하고 출행 안전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7월 15일 오전 불화통화 열애방주 유람선 부두에서는 연변 소방 구조 지대와 연길시 람천 구조 중심으로 구성된 긴급 구조대가 출동 준비를 마쳤습니다. 현재 전시 홍수방지 비상대응 사업은 질서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각 관련 부문은 수위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위험 우환 조사를 계속 추진하는 한편 부문 간 협동 연동을 통해 홍수기 안전 방어선을 더욱 튼튼히 구축하고 인민 군중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전력으로 보장하며 전시가 안전하게 홍수기를 넘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0: 주 홍수기에 들어선 이후 삼도만진 각 촌은 홍수방지 비상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촌마다 1촌 1족 비상대비책을 마련했으며 중점관리 대상과 위험 우환 지점, 비상대피 로선을 하나하나 명확히 하여 홍수방지 사업이 목록화, 정밀화되도록 했습니다. 전진은 24시간 당직 제도를 엄격히 시달하고 비와 수위, 홍수 상황 변화를 실시간으로 조시하며 정보 전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돌발 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문 선전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군중들에게 홍수 방지와 대피, 자가구조 및 상호구조 상식을 보급했습니다. 관할구역 내 5도 조수지와 4개

0: 다만 날씨의 영향으로 일부 열차는 临시 운행이 중지됩니다. 7월 15일 장백산과 대련 부격을 왕복하는 G81
1: 16일 거국화 방송 담당의 김명아 출임이었습니다.
2: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연길의 삶은 어떠할까요?
3: 인파로 붐비는 수상시장에서는 순대, 찰떡 등 전통 음식들이 입맛을 자극합니다.
2: 민속원에서는 조선족 전통 복장의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가옥에서 이색적인 예의 풍정을 체험합니다.
3: 공룡왕국에서는 백악기 시대로 거슬러가 공룡에 대해 배우고 체험하는 동시에 테마 놀이 공연도 즐깁니다.
2: 곳곳의 감각적인 커피숍에서는 은은한 커피 향 속에서 여유를 느낍니다.
3: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직접 체험하고 감수하면서 그 일원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거리 골목마다 새로운 재미가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색다른 풍경이 보이며 매 풍경마다 정취가 넘치는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2: 독특한 민족 문화 매력을 느끼고 축구 고향의 활력과 열정을 만끽하며 전통 음식의 맛을 체험할 수 있는 연길에 오셔서 연길 라이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목요일 전통명절 이야기 함께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친구들과 함께할 진현정 선생님이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시간은 먼저 24절기의 11번째 절기로 소소에 관해서 함께 알아볼까요? 여름 더위가 시작되지만 제일 더울 때는 아닙니다. 바로 7월 6일, 7일, 8일 좌우겠죠. 소소는 24절기의 11번째 절기로 날씨가 더워지지만 1년 중 제일 더울 때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많은 지역에서는 소소의 1년 중 제일 높은 기온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소소가 지나면 날씨가 점점 더 더워지는데 사람들이 말하는 삼복에 접어들게 되지요. 무더운 여름이 도래하면 여름방학도 다가오고 우리 꼬마 친구들 무더운 여름방학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더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소소가 되면 더운 바람이 불어오는데요. 실외에 나가면 찬 기온은 꿈을도 느낄 수가 없이 뜨거운 열기가 확 덮쳐오고 있습니다. 땅속에서 태어나는 귀뚜라미는 소소가 되면 날개가 아직 완전히 성숙되지 않아서 벽 속에 머물고 있고 날아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대략 8월 후에야 그들은 벽 속에서 날아나와 들판이나 풀숲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련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오면 못이나 허수에 만발한 아름다운 련꽃은 독특한 풍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많은 도시에서는 여름철에 련꽃절 그리고 채련절을 거행하는데 사람들은 련꽃을 구경하고 련밥을 채집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련꽃은 화하, 우화, 수부용, 그리고 함담 등 다양한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진흙에서 나오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맑은 물에 씻어도 자태가 요염하지 않네라는 예성

우리나라 철학자 주더는 천고의 명고로 련꽃의 고결한 품성을 노래하면서 련꽃의 꽃의 군자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수박이 익기 시작하는데요. 수박은 즙이 많고 맛이 달아서 여름에 즐겨 먹는 과일입니다. 지는 듯한 무더위가 시작되면 사람들은 함께 둘러앉아서 수박을 먹는데요. 수박즙이 얼굴이며 손에 가득 묻으면 정말 재미나기도 하겠지요. 풍습과 농사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나라 소주 일대에는 자거로 삼복에 양고기를 먹는 풍습이 있습니다. 2002년 이런 음식 문화는 정식으로 복양절 명명이 되었는데요. 복양절은 대부분 경우 소소기간에 열리는데 초복에 시작을 해서 말복까지 지속되기도 합니다. 복양절 기간 식당들에서는 통양구이 그리고 양꼬치, 양고기 신선로 등 여러가지 양고기 자료를 내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춤, 모술 등 공연을 하고도 하지요. 음력 6월 6일은 소소기간인데 전하는 데 의하면 이날은 룡궁에서 룡포를 내다 말리는 날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날에 상자에 넣어뒀던 옷들을 내다가 볕조임을 시키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습기를 제거하고 곰팡이가 끼고 조미 먹는 것을 방지하기도 합니다. 소소가 되면 강수가 균형적이지 않아서 가뭄을 막아야 할 뿐만 아니라 홍수를 막아야 합니다. 절대 서울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소소에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또 목화, 가지 다듬기 멈출 새 없다고 하는데요. 이때가 되면 목화는 꽃이 피고 다래가 열립니다. 목화 농사꾼들은 거름을 주는 한편 제때에 잎과 가지를 젖어서 목화 체내의 영양 분배를 조절함으로써 다래의 발육을 촉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통풍을 식혀주고 빛이 들게 해서 다래가 떨어지는 것을 줄이기도 한답니다. 친구들, 계속해서 대서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서는 24절기 가운데 12번째 절기인데요. 바로 7월 22일, 23일 혹은 24일경입니다. 끊이지 않는 매미소리에 우리는 1년 중 가장 더운 여름이 도래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지구는 무더운 찜통 더위가 이어지는데 화남 동부 지역의 온도는 35도가 그닥 희귀한 일이 아니랍니다. 가뭄, 수재, 태풍 등 기상재난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더운 저녁에 밭, 풀숲에서 들려오는 요란한 귀뚜라미 울음소리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장가일지 모르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소음이 돼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속은 풀이 화하여 반딧벌레가 되기도 하는데요. 친구들, 대세가 되면 들풀들은 뜨거운 햇볕을 받아서 말라 죽거나 썩기도 합니다. 이때 풀뿌리 속에 숨어있던 반딧벌레 번데기는 숭충이 돼서 불을 켠 초롱처럼 밤하늘 아래 풀숲을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대지는 뜨거운 열기와 습한 공기 때문에 마치 거대한 찜통 같습니다. 이런 날이면 사람들은 도저히 정신을 집중할 수 없고 땀이 등을 타고 비 오듯이 흘러내리기도 한답니다. 가끔은 또 큰 비가 쏟아지기도 한답니다. 대서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면 하늘에 대량의 수증기가 모여서 시시로 큰 비가 쏟아지고 우레가 울거나 우박이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무더위를 조금이나마 식힐 수 있는데요. 사물은 극에 달하면 반드시 쇠하게 됩니다.
대서가 끝나가면 립추가 시작되는데요. 비록 여름이 끝나는 것이 아니겠지만 이 시기 북방은 시원한 가을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봉순화가 피기 시작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관상용 꽃인 봉순화는 일광을 좋아하고 더위에 잘 견디며 추위를 싫어합니다. 봉순화는 대소 기간에 제일 만발하게 됩니다. 봉순화 꽃잎에는 천연 색소가 함유되어 있어서 사람들은 봉순화즙으로 손톱에 물을 들이기에 봉순화를 지갑화라고도 부른답니다. 봉순화는 열매가 여물면 사람이나 동물이 다치면 토지면서 씨앗을 사방으로 퍼뜨리고 있습니다. 풍습과 농사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절강 연해 지구에는 대소선을 바래는 풍습이 있습니다. 해마다 대소가 가까워지면 어민들은 대소선을 제조하기 시작하는 뒤 홍탕을 넣어서 섞은 다음 용기에 넣고 가재천으로 입구를 복내서 태양 아래에서 말리는 것을 복강을 말린다고 하는데요. 홍탕을 섞은 생강 조각이나 그리고 생강즙을 먹으면 위를 더 따뜻하게 하고 몸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차를 마시기도 합니다. 복차는 금은화, 제비풀, 감초 등 중약으로 끓여서 만든 차로 더위를 물리치는 효능이 있습니다. 고대에는 시골에서 마을 사람들이 마을 어구의 정자에 찬물을 놓아서 길들이는 이 손님들에게 공짜로 제공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정자는 찾아보기 힘들겠지만 오랜 풍습은 여전히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허다한 지구에서는 모두 자기들만의 독특한 대서 음식 문화를 갖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산동의 많은 지역에서는 대서의 양고기국을 먹는데 이것을 갈서양이라고 합니다. 양고기 미조를 먹는데 이것을 과대서라고 하는데요. 광동 지구에서는 대서의 더위를 식히는 데 효과가 탁월한 순철을 먹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를 꼭 예방해야 하는데요. 대서는 여러 혼숙 농작물의 생장 속도가 제일 빠를 때입니다. 따라서 대량의 수분을 필요로 하는데 농민들은 밭에 물을 관계하는 것을 중시해야 하고요. 그 밖에 대서에는 기후변화가 심해서 우레, 우박, 태풍 등 날씨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농민들은 농전관리에 주의를 돌려서 손해를 줄여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 친구들과 함께 24절기 가운데 11번째 절기 소소와 12번째 절기 대서에 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0: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준 모든 친구들에게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친구들, 안녕히 계세요.
1: 예쁜 세상, 아이들 세상의 문을 여기서 닫겠습니다.

0: 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1: 从书中汲取智慧，也把走过的路标记进人生的字里行间。阅读，生活。

0: 등을 추진하고 국가 에너지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력 사용 수요가 급속히 성장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발전 설비, 송전 통로, 전력망 조정 보장 능력을 전면적으로 격상시켰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발전 설비 용량은 40억 킬로와트를 돌파해 세계 제1위를 차지했으며 미국, 유럽 동맹, 인도, 일본, 러시아의 발전 설비 총 용량을 초과했습니다. 그리고 비화석 에너지, 재생 가능 에너지 설비 비중이 모두 60%를 돌파하면서 우리나라 조는 후도는 혁신과 친환경 비전을 실현하고 국제 에너지 시장 파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형 풍력 태양광 기지 종점 배치 지역으로서 신강의 경우 7월 8일까지 올해 녹색 전기 거래 총량이 지난해 전년도 거래 규모의 두 배에 달했습니다. 국가전력망 신강전력위원회사 보도대변인 류문룡은 풍력 태양광 풍력 지능 예측 시스템을 승격하고 석탄 발전 설비의 유연성 개조를 통해 신에너지 수용 공간을 최대한 확보했다고 표했습니다. 한편 에너지 조정, 탄력 부하 등 다양한 자원을 통합해 발전과 송전, 수요, 저장이 협동하고 연동하는 운영체계를 구축해 간헐적이고 변동성이 큰 풍력 태양광 전력의 안정성과 통제 가능성, 안전성, 신뢰성을 확보했습니다. 전력망은 전력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것으로 신형의 전력 시스템을 다각적 구축하는 핵심 고리이자 에너지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 경제의 선순환을 보장하는 핵심 기초시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만 7개 초고압 송전 통로를 건설하고 운영하면서 송과 지역 간 송전 능력을 효과적으로 강화했습니다. 올해 6월 30일 15차 5기는 전망 계획 기간 처음으로 운영에 투입된 초고압 직류 송전 공정인 선북 안위 플러스 마이너스 800kV 초고압 직류 송전 공정이 전면 완공되어 가동됐습니다. 국가전력망 섬소 초고압 회사 직류 관리 부주임 리표는 공정이 채택된 직류 제어 보호 설비는 집등 부품에서 집적 설비까지 모두 자주적으로 통제 가능한 설비를 사용해 역내 설비 안전 수준을 효과적으로 제고시켰다고 소개했습니다. 경제사회 발전을 보장하고 한여름 무더위를 식혀주기 위해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 최대의 교류, 직류, 상호, 연결 전력망을 건설해 에너지 자원과 전력 수요의 역분포 난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 신형 전력망 구축을 위해 튼튼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국가 전력망 건설을 다그치며 도시와 농촌의 배전망을 보완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전통 화력 발전에서 신에너지까지 발전 측에서 전력망 말단까지 그리고 도시에서 농촌까지 끊임없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전력은 에너지 강국 건설을 위해 튼튼한 버팀목을 제공하고 중국식 현대화 건설에 차 넘치는 동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에너지국 전력사 사장 도충명은 전력의 생산, 수송, 수요, 저장의 각 고리가 함께 힘을 모을 것이라며 발전 측에서는 녹색 저탄소 공급 구조를
1: 박인 왕호영이 14일 북경에서 越남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며 중앙내무부 부상인 리민지가 인솔한 越남 공산당 대표단을 접견했습니다. 왕호영 정협주석은 또름 총서기가 올해 4월 중국을 성공적으로 방문하고 습근평 총서기와 함께 새로운 중요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양당 양국 관계 그리고 세계사회주의 사발전의 전략적 지침을 제공했다고 비했습니다. 중국은 越남과 함께 양당 양국 최고 지도자의 중요한 공감대를 잘 관찰하고 양국 운명 공동체 건설을 지속적으로 심하고 실행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중국 전국 정협은 이를 위해서 적극적인 기여를 할 것입니다. 레민지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축하하고 越남은 습근평 총서기가 제출한 일련의 글로벌 창의 그리고 중국을 인솔해 끊임없이 전진하는 습근평 총서기의 지도력에 탄복한다며 양당 양국 최고 지도자의 공감대를 잘 관찰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이론을 참조하며 양국 운명 공동체를 구축할 것입니다.

0: 왕동봉 등이 접견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1: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정부의 초청으로 중공중앙정책상무위원이며 전국 정협주석인 왕혼영이 중국 당과 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이간 조선에 대한 공식 친선 방문을 진행합니다.
0: 중공중앙당학교 국가행정학원이 14일 2026년

0: 있다고 비웠습니다. 또한 올바른 지적관 수립과 실천학습 교양의 착실한 전개, 당일이론 교육, 당선 교육, 직무 수행 능력 양성에 대한 체계적 수용을 통해 두 가지 확립을 옹호하고 두 가지 수호를 단호히 실행하는 자각성을 한층 더 높이게 되었으며 이론 소양을 제고하고 당성을 수양하며 현대화 건설 능력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졸업생들은 직장으로 복귀한 뒤 당의 혁신이론으로 마음을 다잡고 정신력을 강화하며 습금형 총서기에 7일 종교연설 정신을 참답게 항습 관찰하여 자신감을 갖고 계속 분투해 시대와 이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새로운 성과를 끊임없이 창출할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1: 송 공장의 비준을 거쳐 중앙규를 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가 마흥서에 엄중한 규를 위반 법률 위반 문제에 대해 립건 심사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6월 30일 중공장 청초 회의에서는 중공장 규를 검사위원회의 마흥서 문제 심사 결과 및 처리 의견에 관한 보고를 심의 통과시켰습니다. 조사 결과 마흥서는 리상 신념과 정치적 입장을 상실하고 당의 취지와 초심 사명을 배반했으며 정치 규율과 정치 규범을 엄중히 위반하고 전면적인 엄격한 당관리에 주체 책임 대행에 힘쓰지 않았습니다. 한편 주변 군무위원회의 엄중한 규율 위반과 법률 위반, 범죄 혐의 문제에 대해 방임하고 소홀히 했으며 관리 또한 부실에 불량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조직 규율을 엄중히 위반해 조직 서면 질의 시 사실대로 서명하지 않았고 간부 선발과 임용에서 타인의 리익을 도모했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친족들까지 규정을 어긴 채 타인의 일자리를 해결해주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청렴 규율을 엄중히 위반해 규율을 어기고 뇌물 금품을 수수하고 친족이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구매하도록 도왔으며 권력 돈을 매개로 성적 거래를 벌이고 친족이 본인의 직권 영향력을 이용해 막대한 리익을 도모하는 것을 방임하고 방치해 가족형 부패를 크게 저질렀습니다. 공권력을 개인 사익을 도모하는 도구로 전용해 직권 편의성에 따라 타인의 기업 경영, 공사 수주, 직무 승진 등 면에서 리익을 챙겨주고 본인 또는 친족, 특정 관계인과 공모해 막대한 재물을 불법 수수했습니다. 마흥서는 당성 원칙에서 완전히 리탈했으며 고위급 간부에 대해 당장이 제시한 정치 요구를 엄중히 위배했습니다. 그 행위는 당의 규율을 엄중히 위반하고 직무 위협을 고성함과 아울러 수례 범죄 혐의에 해당하며 18차 당대회 이후에도 멈추거나 손을 거두지 않아 그 성질이 극히 엄중하고 영향이 극히 악랄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규율 처분 조례, 중화민공화국 감찰법, 중화민공화국 공직자 정무 처분법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해 중앙규를 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 회의 연구와 정치국 회의 심의를 거쳐 마흥서에 대해 당적 박탈 처분을 내리고 국가감찰위원회가 공직 박탈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한편 20차 당대회 대표 자격을 종료시키고 규를 위반 불법 소득을 징수 몰수하며 범죄 혐의 문제는 검찰기관에 이송해 법에 따라 심사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당적 박탈 처분은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개최 때 추인하기로 했습니다.
0: 세관 총서가 14일 열린 국무원 보도판공실 소식 발표회에서 올 상반기 우리나라 수출입 규모가 역대 동기 중 최초로 25조 원을 돌파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복잡하고 두엄한 외부 환경 속에서도 우리나라 대외무역은 강한 성장세와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나라 수출입 증가세가 가속화되었습니다. 2분기 수출입액은 13조 6,1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4% 증가해 2021년 3분기 이래 분기 동기 대비 최고 성장폭을 기록했습니다. 이 중 6월 수출입액은 4조 7,8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2% 증가하며 1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최신 국제 데이터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글로벌 화물무역 1위 대국 지위를 확고히 지키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나라 수출액은 14조 7,3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4% 증가해 11개 분기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 세관 총서 왕군 부서장은 수출 증가의 근본 원인은 중국 제조와 글로벌 각종 수요의 정밀한 마무리

0: 힘이 있다고 표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연산력 데이터 센터 올 상반기 우리나라 수입은 10조 7,4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1% 증가했습니다. 왕군 부서장은 우리나라가 질서 있게 자주적 개방과 단열 개방을 확대해 이미 예신 세계 국가에 대해서 무관세 정책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농식품 수입 허가를 적극 확대하면서 올해 아프리카 수교국의 건고추, 캐슈너트, 우루과이 비간, 벨지크 사과, 캄보자 용관 건조품 등 농식품이 수입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1: 14일 열린 국문 보도판공실 소식 발표회에서 자연자원부와 국가림업초원국 관계자가 최근에 발표한 자연자원자산관리지도 체계를 보완할 때 대한 의견에 따라 우리나라는 자연자원자산관리책임평가를 통합추진하고 직무리행조치에 대한 시험평가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의견은 어떤 자원이 있고 가치가 얼마이며 누가 관리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보호하고 배분하며 수익을 어떻게 실현하고 어떻게 감독하고 평가하는가 하는 자연 자원 자산의 완전한 관리 시스를 둘러싸고 자연 자원 자산 공유제의 기반을 드림없이 견제하며 소유자와 사용자의 권익을 확보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자연자원부 장문동 부부장은 자연자원 자산관리 분야에서 관련 의견은 강경성 문건이라고 표했습니다. 자연자원 자산 재산권 제도를 건전히 하는 것을 조선으로 삼은 의견은 자연자원에 대한 종합적 보호를 강화하고 자연자원 자산의 효율적 배분을 촉진하며 자산 소유자의 권익을 수호하고 자연자원 자산관리 제도와 기재를 건전히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자원 안전의 최저선을 수호하며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을 추구하고 현대화를 위해 든든한 지원과 보장을 제공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의견에 따르면 2035년에 이르러 자연자원 자산관리 제도와 기재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체계적이고 완비화한 자연자원 자산관리 제도 체계를 전면적으로 구축하며 자연자원 자산관리 수준이 전면적으로 향상할 것입니다. 장문동 부부장은 의견에서 자연자원 자산관리 책임평가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직무리행조치에 대한 평가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기했다며 관리 성과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내려 자연자원 자산의 기반, 생태 복원 효과, 자산 관리 등에 대해서 명확한 답안을 작성함으로써 의견의 철저한 관찰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0: 올해 제9호 태풍인 바비가 14일 오후 8시에 조선남부 지역에서 온대성 저기압으로 전환하면서 중앙기상대는 그에 대한 명명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태풍에 따른 강우 날씨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동북의 여러 지역은 홍수 방제 진력하면서 대중들의 생명 재산 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12일부터 련영성 여러 지역에는 폭우 또는 대폭우, 심양 상황입니다. 표하진 당교원의 서기 장봉은 영내 마을 20개가 각이한 수순의 피해를 입었다며 2시간에 한 번씩 강우 상황과 위험부담 요소를 점검하고 특히 표하와 청배하에 인접한 마을의 주민을 가능한 대피시켜 주민들의 생명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최근 며칠간 흥룡강성 장지시 영내에 68갈래 하천에서 정도별로 홍수 범람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중 송화강 지류인 마이하에서 2026년 제1호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상지시 비상관리국 국장 왕강은 마이하 상지 수문 관측소의 수위가 경계 수위 아래로 하락했다며 비록 홍수 고봉이 이미 지나갔지만 제방 순찰, 우환 요소 제거, 안전 확보 등 세 가지 사업에 몰두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앞으로 이틀간 상지시에서 강우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지 정부는 중점 구역에 홍수 방지 물자와 대형 장비, 전문 인력을 배치해 24시간 당직 순찰을 견제하면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킬 것입니다.
1: 중앙방송총국이 14일 대형 드라마 영화 공동제작 파트너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홍군 장정숭례 90주년, 중국인민 해방군 건군 100주년 등 중요한 기념일을 계기로 중앙방송총국은 협력 파트너와 함께 예신 세계 고품질 프로젝트를 집중 선보이게 됩니다. 이 종에는 드라마 위대한 장정, 중국 1927, 다큐멘터리 만수천산, 강과 하천을 따라 체험하는 당나라 풍모와

0: 송나라 운치 그리고 용합 미디어 행사인 제1회 중앙방송총구 종화요리 무형문화유산 축제 등이 포함됩니다. 방송총국은 또 여러 출판사와 손잡고 책과 방송이 하나되어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대형 드라마와 영화 등 명도서 출판협력 프로젝트를 가동해 영상 콘텐츠와 출판물 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공동 전파를 도모하게 됩니다. 중앙방송총국 종화요리 무형문화유산축제와 중앙방송총국 제5회 중국드라마 년간축제도 이날 가동됐습니다.
1: 간추린 국내뉴스입니다. 생태환경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6개 부문이 최근 고체 폐기물 오염방지 15차 5기는 전망계획을 인수해 발표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2030년에 이르러 중점 영역에 고체 폐기물 전문 정돈 사업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고체 폐기물의 역사적 퇴적량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며 불법 투기 현상의 다발태세를 억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체 폐기물 종합 관리 능력과 수준을 뚜렷하게 제고하고 고체 폐기물 중점 영역에 대해서 정보화 일체화 감독 관리를 진행하며 일련의 무폐기물 도시를 건설하게 됩니다.
0: 공안부가 14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6월 말까지 국내 자동차 보유량이 3억 7천만 대를 넘어선 가운데 신에너지 차량이 전체 자동차의 13.2%를 차지했습니다. 올 상반기 신규 신에너지 차량은 520만 대로 신규 자동차의 근절반을 차지했습니다.
1: 중앙방송 총국 뉴스 채널이 14일 저녁 9시 반 감동 중국 2025년도 인물 수상식을 방송했습니다. 영예 수상자들은 은폐전선에서 활동하다가 대만에서 정밀하게 희생된 영렬, 공익활동을 견제하고 사랑의 손길을 전하며 사회 보답한 조흥송, 사홍란 부부, 해외에서 물에 빠진 시민을 구하다가 정밀하게 희생한 아프리카 원조이사 장군교, 긍정적 마음가짐으로 청소년들의 꿈을 지켜준 청년본보기 장초범, 깊은 바다를 탐색하고 생명으로 사명을 다한 잠수용사 혹은 공안부 미얀마 북부범죄단속 전담실무조, 마을 주민들의 안전을 수호하는 향촌 간부 류명방, 기층의 뿌리를 내리고 법치 온기를 전한 우수한 법관 용진품, 중국 속도를 보여준 고속철도 공정사 량근영 등입니다.
0: 미군 중앙사령부에 따르면 14일 오후 3시 미군이 이란에 대해 3라운드 공격을 가동하고 호르무즈 해협 상선을 공격하는 이란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14일 오후 4시, 테헤란 시간으로 14일 저녁 11시 반에 미군은 이란 항구와 연해 지역을 오가는 선박에 대해 해상 봉쇄를 제기했습니다. 현재 미 해군 군함 20척 이상의 군용기 수백 대가 중동 지구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14일 전한 데 따르면 중동 국가 지도자들과 회담을 진행한 후 미국과 해만 국가가 체결한 무역 투자 협정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화물선에 대한 20% 수수료 징수를 대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날 이란 이슬람 의회 국가안전외교정책위원회 레자이 위원은 적대국이 본격적으로 전쟁 태세에 진입하고 이란 미국 량핵각서의 모든 조항을 위반했기에 량핵각서는 이미 효력을 잃었다고 표했습니다. 오만 해사 안전센터가 14일 리비리아 국기를 단 유조선이 이날 오만 린군 지역에서 습격을 받아 선원 3명이 실종하고 6명이 다쳤다고 비유했습니다. 이스라엘 언론이 14일 보도한 데하면 미국과 이란 정치가 고조됨에 따라 미국은 이스라엘 텔라비브 부근에 위치한 벤 구리온 국제공항에서 군용기를 철수하는 작업을 잠시 중단했습니다.
1: 2026 상해협력기구 국가문명대회가 14일 기르기즈스탄 수도 비슈케크 국가역사박물관에서 열렸습니다. 상해협력기구
0: 군사적 대치가 격화됨에 따라 통합행창도라는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피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이 김정희 기자를
2: 힘써 조성하고 있는 라스의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추석 시간에는 무관세 혜택을 목격하고 있는 동아프리카 운송 대동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3: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

0: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통일전선은 여러 차례의 교섭 끝에 이족 주민들은 홍군의 성리와 북상 항일의 결심을 알아보았고, 수장 소엽단은 마침내 홍군과 동맹을 맺고 홍군이 이족 지역을 통과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해 동맹은 중국 공산당이 민족 단결을 수호한 미담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측면입니다. 두 번째 측면으로 통일전선은 중국 공산당의 집권 흥국의 법보입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우리 당은 대통일전선 사업 구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정당관계, 민족관계, 종교관계, 계층관계, 해내외 동포관계의 조화를 촉진함으로써 공동분투의 강대한 힘을 최대한 결집시켰습니다. 이는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위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새로운 더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1: 백목은인 습금팽이 좋아하는 전고 제4부 천자만홍의 봄날 통일전선편 두 번째 부분 보내드렸습니다.
2: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라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랑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이어 특집 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 로정에서 분발하자 권해입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 로정에서 분발하자.
0: 오늘은 평생 꼭 와보고 싶고 와서는 또다시 오고 싶은 관광지를 힘써 조성하고 있는 라싸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장자치구 인민정부 보도방홍실의 기자회견에서 류한 데 따르면 15차 5개년 전망계획 시기 라싸시는 관광기초 부대시설의 완비, 문화관광 상품 공급의 풍부화, 관광봉사 수준의 최적화, 짙은 관광문화 분위기의 조성 등 네 가지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서장은 총 투자액이 150억 원이 넘는 80개의 문화관광 프로젝트를 기획함으로써 전국 나아가 전세계 관광객들이 평생 꼭 와보고 싶고 와서는 또다시 오고 싶은 국제 문화관광 목적지를 힘써 조성할 계획입니다. 라싸시 관계자는 15차 5개년 전망계획 시기 라싸시 문화관광 발전의 핵심 목표는 관광객들에게 더 나은 여행 체험을 제공하고 시민들이 문화관광 발전으로 인한 변화를 보다 더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광기초 부대시설이 더욱 완비될 것입니다. 라싸시는 전역 관광 안내 표시 체계, 관광 휴게소 체계, 풍경도로 체계를 완비하고 전망 플랫폼, 생태 휴게소, 자가용 봉사구역, 캠핑카, 캠핑장 등 시설 배치를 최적화하여 관광교통 체험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산소공급 기반시설 건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생문화관광자원을 기반으로 정품 관광로선을 육성하고 근교휴양관광, 환선신청관광 등 대표 관광로선을 반복적으로 승격할 계획입니다. 또한 무형문화유산의 활성화, 민속체험, 야간소비, 야외휴양 등 다양한 장면과 업태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풍부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관광객들의 맞춤형과 다양한 요구를 끊임없이 충족시킬 것입니다. 관광봉사 수준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할 것입니다. 라싸시는 관광객들이 관심을 가지는 실제 문제에 집중하여 관광지 식별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문화관광봉사의 스마트화 수준을 높이며 식사, 숙박, 교통, 여행, 쇼핑, 오락의 전요소 봉사 품질을 최적화하고 향상시킬 것입니다. 관광업종의 봉사 규범 건설을 강화하고 문화관광 소비시장 감독 관리, 소비자 권익 보호와 봉사

0: 품질평가 체계를 완비함으로써 관광 환경을 더욱 규범적이고 투명하며 줄 서 있게 만들어 따뜻하고 편안하며 안전하고 편리한 소비 경험을 라사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관광산업의 심층융합 발전을 촉진할 것입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2: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1: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0: 오늘 AI로 해설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무관세 혜택을 목격하고 있는 동아프리카 운송 대동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 이른 아침 몬바 사항에서는 인도양의 촉촉한 바다바람이 부두 위에 알록달록한 블록처럼 쌓인 컨테이너들을 스쳐 지납니다. 갠트리 크레인이 돌아가는 굉음 속에서 마카다미아넛과 커피 등 현지 특산 농산물을 가득 실은 컨테이너들이 화물선에 계속 실리고 있습니다. 올해 5월 1일부터 중국이 53개 아프리카 수교국에 대해 전면적인 무관세 조치를 시행한 이후 이와 같은 당황한 풍경은 케냐 해안선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몬바 사항에는 나이로비로 발송될 컨테이너들이 야적장에 길게 줄지어 있고 중국으로 향하는 상품을 가득 실은 거대 화물선이 닻을 거두고 출항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망한 항구의 조정관은 손에 쥔 무전기를 놓을 틈이 없습니다. 무관세 정책의 시행은 동아프리카 수송 대동맥인 몬바사와 나이로비 구간 철도에 새로운 동력을 주입했습니다. 동쪽으로 케냐의 항구 도시 몬바사에서 시작하여 서쪽으로 수도 나이로비까지 이어지는 이 철도의 전체 길이는 472km입니다. 이 철도는 케냐 독립 이후 건설된 첫 번째 철도이자 중국 케냐 일대일로 공동 건설 협력의 상징적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기준과 기술, 장비, 운영 관리 모델을 채택한 철도는 케냐의 교통 운송 효율을 크게 향상시켰고 철도 연선 지역의 공업 등 산업 발전을 크게 견인했습니다. 중국 도로교량 아프리카의 별 철도 운영회사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케냐 표준 궤도 철도 전체 구간에서 누계로 3,931편의 화물 열차가 운행되었고 427만 8천톤의 화물을 발송하여 일평균 화물 발송량이 동기 대비 12.3% 증가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무관세의 반환율이 높은 게 걱정이었는지 지금은 중국의 주문이 늘어나서 컨테이너에 물건을 가득 채워 보낼 수 있고 업무량도 덩달아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케냐 일대일로 공동 건설의 상징적 성과인 몬바사 나이로비 철도는 몬바사항과 내륙 배후지를 잇는 화물 운송 시간을 이틀 내지 사흘에서 10여 시간대로 단축함으로써 동아프리카 철도망 북부 회랑의 핵심 고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무관세 정책이 시행되면서 이 수송로의 효율성은 더욱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로써 우간다, 루완다 등 동아프리카 내륙 국가들의 화물도 케냐를 경유하여 중국의 광활한 시장으로 더 원활하게 수출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케냐 철도국 네이츠 항역의 이전 운송작업장의 책임자 듀크 킨체는 이전에는 열차가 화물을 기다렸다면 지금은 화물이 열차를 기다리는 상황이라면서 화물량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5월 이후 차, 아보카도, 가죽 등 대량의 농산물과 공업 원자재에 대해 중국 수출이 뚜렷이 증가했고 중국에서 수입된 전자제품, 신발, 모자, 의류, 생활용품의 화물량도 지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무관세 조치는 아프리카의 대중국 수출 확대를 위한 기회의 창을 열어주었습니다. 몬바사항 갠트리 크레인 위를 지나가는 모든 컨테이너에서부터 몬바사 나이로비 철도를 질주하는 모든 열차에 이르기까지 동아프리카의 이 운송 대동맥은 중국과 아프리카가 손잡고 현대화를 추진하고 발전의 혜택을 공유하는 생생한 증거로 되고 있습니다.
4: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5: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4: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5: 나는 깨끗한 조수지에서 왔습니다.
4: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5: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2: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승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절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열어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면서 고온 다습한 날씨는 우리의 생활을 불편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름철 건강관리 요령을 제대로 익혀야만 마음껏 즐기면서도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여름철 건강상식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2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0: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2: 고온 환경에 오래 머물면 우리 몸의 체온 조절 기능이 무너지면서 열탈진이나 열사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어지럽고 두통이 생기거나 메스꺼움, 심한 갈증, 피로감이 나타납니다. 증상이 더 심해지면 체온이 40도 가까이 오르고 의식이 흐려지거나 경련과 의식 소실까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열사병이라고 합니다. 열사병은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질환인 만큼 즉시 응급처치가 필요합니다. 환자를 그늘지고 통풍이 잘 되는 곳으로 옮긴 후 옷을 느슨하게 하고 차가운 물이나 얼음팩으로 몸을 빠르게 식혀야 합니다. 증상이 심하거나 의식이 없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노인과 어린이, 체력이 약한 사람은 더위에 더욱 취약합니다. 습도가 높아지고 공기 중 산소량이 줄어들면 어지러움증과 가슴 두근거림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외출을 줄이고 외출 시에도 한낮에 강한 햇볕은 피해야 합니다. 폭염 속에서 한낮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가급적으로 피하고 외출 시에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며 그늘에서 자주 쉬어야 합니다. 어린이는 아침이나 저녁 시간대에 활동하는 것이 좋고 노인과 임산부는 가능한 시원한 실내에서 생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폭염은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기온이 35도를 넘고 습도가 높아지면 우울감이나 불안감, 충동성을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무리하게 참기보다 시원한 환경에서 충분히 쉬고 물과 전해질을 보충하며 규칙적인 수면과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무더운 여름이 되면 바비큐와 냉면, 아이스크림 등 시원한 음식과 야외 식사를 즐기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는 여름철은 세균이 잡힌 식사를 기본으로 하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건강한 여름 식습관입니다. 어린아이는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한 끼 식사량도 지나치게 많거나 적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위장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름철에는 높은 기온과 습도 낮은 기압의 영향으로 뇌경색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특히 중장년층과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동맥경화가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통증이 생기고 숨이 차거나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계속된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한쪽 얼굴이 처지거나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고 갑자기 말을 더듬거나 급격히 심한 두통이 나타난다면 뇌졸중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삼복더위가 시작되면 입맛이 떨어지고 시원한 음식이 당기기 마련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해산물과 맥주, 차가운 음식과 음료를 자주 찾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음식은 뇨산대사를 방해하며 관절에 염증이 생기면서 통풍 위험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통풍 예방의 첫걸음은 식습관입니다. 여름철에는 자극적이고 기름진 음식보다는 담백한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분이 풍부한 오이와 애호박을 많이 먹어야 하며 녹두처럼 몸에 열을 식히고 습기를 배출하는 식품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반면 불고기와 튀김 등 기름진 용도는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철 통풍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세 가지는 줄이고 한 가지는 늘리는 것입니다. 첫째는 퓨린이 많은 음식은 줄이는 것입니다. 둘째는

0: 河畔茶吧。
1: 여름이되면기온이오르면서모기와진드기등각종해충의활동도활발해집니다가볍게가려운정도로끝나는경우도있지만잘못대처하면피부감염은물론심각한질환으로이어질수도있습니다진드기에물리면알레르기나피부궤양염증등이발생할수있으며삼림뇌염이나혈소판감소증후군같은심각한감염병을옮길수도있습니다야외활동시에는밝은색의긴소매상의와긴바지를착용하고소매와바지단을단단히여미는것이좋습니다표면이매끄러운재질의옷을입으면진드기가달라붙는것을줄이는데도움이됩니다또한풀밭에오래앉거나눕지말고옷이나가방을풀이나나무위에걸어두지않는것이좋습니다

있다. 야외 활동을 마친 후에는 머리카락, 귀 뒤, 겨드랑이, 허리와 배, 발목 등 전신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야외에 다녀온 반려동물도 즉시 목욕시키고 필요한 경우 살충 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드기에 물렸을 경우에는

불청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모기입니다. 대부분은 모기에 물리면 가려운 정도로 생각하지만 일부 모기는 심각한 감염병을 옮길 수도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유난히 모기에 잘 물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모기가 체온과 땀 냄새, 그리고 호흡으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감지해 사람을 찾는다고 합니다. 체온이 높거나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 혹은 신진대사가 활발한 사람은 모기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임산부, 운동 직후의 사람들도 비교적 모기에 잘 물리는 편입니다. 반면 땀이 적은 노년층은 상대적으로 덜 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기에 물리면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하지만 심하게 붓거나 물집이 생기면 로감석 로션이나 항과민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집이 터졌다면 소독을 하고 감염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모기에 물린 뒤 고열이나 몸살, 설사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감염병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모기를 예방하려면 생활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 안팎에 고인물과 쓰레기를 자주 치우고 욕실과 배수구도 청결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외출할 때에는 밝은색 옷을 입고 모기 기피제나 방충제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방충망과 모기장을 잘 활용하면 모기의 침입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한편 모기향이나 전자 모기 퇴치기를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환기를 시켜야 합니다. 여름철 반가운 비는 더위를 식혀주지만 장마가 이어지는 계절에는 피부 질환부터 침수 사고, 감전 사고까지 다양한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면 도로 곳곳에 물이 고이게 됩니다. 잠깐 물속을 걸었을 뿐인데 갑자기 다리가 붉게 붓고 열이 나거나 통증이 생긴다면 단독이라는 세균성 피부 감염을 의심해야 합니다. 단독은 피부에 난 작은 상처를 통해 세균이 침투하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무좀으로 갈라진 피부나 발 뒤꿈치에 작은 균열도 세균이 침투하는 통로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피부 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빗물을 밟은 뒤에는 깨끗한 물로 발과 다리를 충분히 씻고 발가락 사이까지 잘 말린 뒤 상처가 있다면 소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붉게 붓거나 열이 나는 증상이 나타나면 스스로 치료하려 하지 말고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햇볕은 단순히 피부를 검게 만들 뿐만 아니라 강한 자외선은 화상을 일으키고 장기간 반복되면 피부 로화를 촉진하며 피부암 위험도 높일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자외선 차단의 기본 원칙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강한 햇볕 자체를 가능한 피합니다. 둘째, 모자와 양산, 긴 소매 옷 등으로 피부를 가려줍니다. 셋째, 자외선 차단제를 충분히 바르고 필요할 때마다 덧발라줍니다. 강한 햇빛은 피부뿐만 아니라 눈에도 큰 부담을 줍니다. 여름철 자외선은 백내장과 황반 변성 위험을 높이고 장시간 노출될 경우 어린이의 시력 발달에도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야외 활동이 많거나 운전을 오래 하는 사람은 자외선을 차단하는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눈이 건조할 때에는 약물을 활용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여름철에는 자외선 알레르기도 주의해야 합니다. 여름에는 일부 음식과 약물이 자외선 알레르기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고수풀, 무화과, 망고 같은 과일과 채소, 일부 해산물에는 광과민성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일부 항생제와 리노제, 여드름 치료제 등도 피부를 햇빛에 더욱 민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피부가 하얗고 예민하거나 자외선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장시간 야외 활동 전에는 이러한 음식을 피하고 약물 복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여름철 또 하나의 불청객은 에어컨 병입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에어컨을 사용하면 코막힘이나 재채기, 두통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에어컨은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실내 온도는 26도 안팎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활동량이 많은 젊은 층은 24도에서 26도, 로이는 27도에서 28도가 보다 편안하며 어린이는 체온 조절 능력이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땀과 체온을 살피면서 온도를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잘 때는 체온이 낮아지는 만큼 낮보다 1도에서 2도 높게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찬바람이 얼굴이나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창문을 닫고 에어컨만 계속 사용하면 실내 공기가 탁해지고 이산화탄소와 세균 농도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2, 3차례에 한 번에 20분에서 30분 정도 환기를 해서 신선한 공기를 들여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무더운 여름밤이면 다른 계절보다 잠이 줄어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이라고.

합니다. 여름이 되면 해가 일찍 뜨고 낮이 길어집니다. 우리 몸도 자연의 변화에 맞춰 생활 절주가 달라집니다. 기온이 높아지면 몸의 열도 쉽게 올라가고 마음이 예민해지며 짜증이 늘고 쉽게 흥분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잠들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게 됩니다. 땀과 함께 수분과 전해질뿐만 아니라 몸의 기운도 함께 빠져나가기 때문에 몸이 쉽게 지치고 밤에도 깊은 잠을 이루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하게 잠을 자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밤 11시 전에는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가볍게 씻은 뒤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면 몸의 긴장을 풀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밤에 충분히 잤는데도 오후만 되면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낮잠은 몸과 마음의 피로를 풀어주는 좋은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짧은 낮잠은 떨어진 집중력과 기억력을 회복시키고 사업과 학습 효율을 높여줍니다. 또한 심장 박동수와 혈압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여 심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낮잠은 얼마나 자는 것이 좋을까요? 전문가들은 청소년과 성인의 경우 20분에서 30분 정도를 가장 적절한 낮잠 시간으로 추천했습니다. 항병전 어린이는 성장과 두뇌 발달을 위해 비교적 긴 낮잠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로인들은 밤잠이 얕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15분에서 30분 이내로 낮잠을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이 되면 가장 신경 쓰이는 것 가운데 하나가 피부입니다. 강한 자외선과 높은 기온, 거기에 땀과 피지까지 더해지면서 피부는 어느 때보다 많은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이면 기능성 화장품을 바꾸고 피부 관리를 받거나 새로운 관리법을 찾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기관으로 외부의 세균과 자외선 등 각종 유해 물질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강한 자외선과 높은 습도와 땀으로 인해 피부가 쉽게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청소년은 여드름보다 피부 장벽을 먼저 지켜야 합니다. 사춘기가 되면 호르몬 변화로 피지 분비가 많아지면서 여드름 때문에 고민하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얼굴을 자주 씻으면 여드름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드름은 피부 깊숙한 모공이 막혀 생기는 만큼 세안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너무 자주 세안하거나 강한 세정제를 사용하면 피부 보호막이 손상되어 여드름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드름이 계속된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청소년은 야외 활동이 많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자외선에 많이 노출되면 주근깨와 색소 침착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잠이 부족하면 호르몬 균형이 깨져 여드름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충분한 수면, 가벼운 운동은 피부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불안하거나 스트레스가 오래 지속된다면 적절한 휴식과 심리적인 관리도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좋다는 화장품을 여러 겹 바르고 기능성 제품을 계속 바꾸거나 각질 제거를 자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도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각질은 피부를 보호하는 천연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각질을 너무 자주 제거하면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서 피부가 쉽게 붉어지고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좋은 화장품도 지나치면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더욱 부드럽게 관리해야 합니다. 노년층은 피부가 얇아지고 건조해지기 때문에 자극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로 목욕하거나 때를 세게미는 습관은 피부를 더욱 건조하게 만듭니다. 여름철 건강한 피부를 위해서는 특별한 비법보다 기본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출하기 20분에서 30분 전에 자외선 차단제를 충분히 바르고 두세 시간마다 덧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안은 하루 두번 정도면 충분하며 피부를 심하게 문지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찾아오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 다이어트하기 가장 좋은 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운 날씨 때문에 땀도 많이 흘리고 입맛도 떨어지니 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여름철 다이어트의 몇 가지 오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땀을 많이 흘리면 살이 빠진다는 오해입니다. 여름에는 운동만 하면 땀이 비 오듯 쏟아집니다. 그래서 땀을 많이 흘리면 지방도 함께 빠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땀의 대부분은 수분입니다. 운동 후 줄어든 체중도 물을 마시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오히려 더운 날씨에 무리하게 운동하면 탈수나 열사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 땀을 많이 흘린 뒤 한꺼번에 많은 물을 마시면 위장과 심장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여름철에는 한낮을 피하고 아침이나 저녁 시간에 걷기나 가벼운 조깅 같은 적당한 운동을 권장합니다. 두 번째는 과일만 먹으면 살이 빠진다는 오해입니다. 과일은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열량도 비교적 낮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일만 먹는 다이어트는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과일은 식사를 대신하기보다 식사 사이 간식이나 식사 전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은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좋은 계절일 수는 있지만 빨리 빼는 것보다 건강하게 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땀을 많이 흘린다고 지방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과일이나 채소만 먹는다고 건강한 다이어트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올여름에는 무리한 다이어트보다 균형 잡힌 식사와 꾸준한 운동으로 건강도 지키고 활력도 되찾는 여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름 건강 관리의 비결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충분한 수분 섭취, 적당한 운동 등 기본적인 생활 습관만 잘 지켜도 훨씬 건강하고 편안하게 무더운 여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가족 모두 시원하고 활기찬 여름 보내시기 바라며 오늘 좋은 세상 프로 이만 접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리원무, 방송 담당의 졸광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시 리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도남을 통해 습금평 추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 습금평이 전국 생태 환경 보호대회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넷째, 생태 환경 위험을 효과적으로 방지해야 합니다. 생태환경 안전은 국가 안전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서 경제 및 사회가 지속적으로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보장입니다. 화는 싹트기 전에 경계하고 재난은 닥치기 전에 방지하라고 문제점은 미리 감안하고 미리 대책을 내와야 합니다. 항상 경각성을 높여 각종 생태환경 위험이 누적되고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모든 형태의 생태환경 위험과 도전에 대응할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생태환경 위험을 상시화 관리에 포함시키고 전 과정 다차원의 생태환경 위험 방지 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며 쓰레기의 소각과 자일렌 등 중점 분야의 생태환경 위험을 엄밀하게 이다. 생태문명 체제 개혁과 관련한 일부 중요한 조치들을 조속히 내와 역할을 발휘시켜야 합니다. 주앙환경보호독찰은 그 권위를 강화시키고 역량의 배비를 강화하며 중심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중심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정부가 주도하고 기업과 사회 각계가 참여하며 시장화 운행을 실시하는 지속가능한 생태 제품의 가치 실현 경로를 탐구해 시범을 전개하고 경험을 축적해야 합니다. 환경보호 관련 신용평가, 정보공개 의무화, 엄중책벌 등 제도를 건전히 해야 합니다. 이번에 당과 국가기구의 개혁을 심화하면서 당장은 생태환경부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을 고려했습니다. 하나는 오염의 예방 퇴담시 평가하며 통일적으로 독찰 집법하고 통일적으로 감찰 문책해야 합니다. 생태환경보호의 종합적인 집법 대오를 통합해 설립하며 등급을 줄이고 대오를 통합하고 효율을 높이는 원칙에 따라 기능 배치를 최적화하며 생태환경보호 집법을 통일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지역, 류역, 해역의 생태환경관리체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범지구 환경보호기구 시범을 추진해 관련 부문과 지방정부의 대기환경관리직책을 통합해야 합니다. 류역환경감독관리집법기구를 서둘러 설립해 류역환경에 대한 감독관리와 행정집법의 합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해역생태환경관리체제를 보완해 해역별로 감독관리기구를 설립해야 합니다. 이상 오늘 부로를 마칩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몇 마리가 내려왔다. 로이는 저녁에 산들바람을 받으며 배에서 닻을 내리 풀려나가지 못하게 막았지만 둘은 빠르게 풀려나갔다. 간신히 그의 왼손도 줄을 찾아내서 등에다 줄을 돌려대고 몸을 뒤로 버티면서 잡아당겼다. 이번에는 등과 왼손이 타는 듯이 뜨거웠다. 왼손에 있는 힘을 다해 붙들려고 해보았으나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그는 예비로 사려놓은 줄을 돌아보았다. 빠르게 풀려나가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고기는 굉장한 소리를 내며 울어 뛰어올랐다가 철썩하고 물 울어 떨어졌다. 그랬다가는 계속해서 뛰어오르곤 하였다. 줄은 아직도 풀려나가고 있었지만 배도 여전히 마구 끌려가고 있었다. 로이는 끊어질 정도로 팽팽하게 줄을 바싹 당겼다가는 놓아주고 또 팽팽하게 바싹 당겼다가는 놓아주었다. 로이는 순식간에 뱃머리로 끌려갔는데 얼굴이 돌고래의 점인 살점으로 처박혀 있었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다. 로이는 기다리던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했다. 담담하게 모든 것을 받아들이자. 이제는 해볼만 한 것이다. 줄값은 물려야지. 고통을 참으며 줄값은 물리고야 말겠다고 그는 생각했다. 고기가 뛰어오르는 것은 보이진 않고 바닷물이 철썩 깨지는 소리와 고기가 떨어질 때 나는 철썩거리는 소리만이 엄청 크게 들려왔다. 줄이 어찌나 빠르게 풀려나가는지 그 바람에 손을 심하게 베고 말았다. 그러나 이런 일은 언제나 일어나기 마련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되도록 줄을 손바닥에 굳은 살로 못이 박힌 곳으로 쥐고 다른 곳에 줄이 닿지 않도록 해서 손가락을 다치지 않도록 주의했다. 이럴 때 그 애만 있었으면 하고 로이는 생각했다. 그렇고 말고 그 애만 있었으면 그 애만 있었으면. 줄은 자꾸 풀려나갔지만 속도는 많이 줄어 있었다. 그는 고기가 줄을 조금씩 끌어당기도록 조정을 하고 있었다. 그때서야 로이는 배전의 널빤지에서 고개를 들고 뺨으로 짓이기고 있던 고기의 살점에도 얼굴을 뗄 수가 있었다. 다음에는 무릎을 세우고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났다. 그는 여전히 줄을 풀어주곤 있었으나 이젠 아주 조금씩 풀어주고 있었다. 조금씩 속도도 줄어들고 있었다. 눈에 보이진 않았기 때문에 발로 밟아보아 사리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아보려고 뱃머리 쪽으로 갔다. 아직도 줄은 많이 남아있었다. 그러고 보니 저놈은 이제 새로 풀린 사리가 물속에서 받는 저항까지 전부 끌고 나가야 할 것이야. 아무렴 하고 그는 생각했다. 더욱이 저놈이 벌써 10번 이상을 뛰어올랐으니 등에 있는 바람주머니에 바람도 잔뜩 들어갔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끌어올리지 못할 만큼 깊은 물속에서 죽지는 않을 것이야. 그럴 염려는 없다. 잠시 후면 빙빙 돌기 시작할 것이야. 그때 손을 써보아야지. 그런데 저놈이 무엇이 놀라서 갑자기 저 야단

내쳤을까?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 되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둠 속에서 무엇에 갑자기 놀란 모양이야. 아마 느닷없이 두려운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지. 그렇게도 침착하고 센 놈이 겁도 없고 자신만만해 보였는데, 참 이상한 일이다. 이 늙은이야, 너도 겁먹지 말고 자신을 가져야 하지 않겠나? 하고 그는 중얼거렸다. 고기는 도로 너의 손아귀에 들어왔지만 아직 줄을 당길 수는 없잖아. 그렇지만 곧 저놈이 빙빙 돌 것이야. 루이는 왼손과 어깨로 고기의 줄을 조정하며 엎드려서 오른손으로 물을 떠가지고 얼굴에 엉켜붙은 돌고래 살점들을 씻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즐거운 독서 시간 되었나요? 네, 오늘도 즐거운 만남을 기원을 하면서 명작을 만나다 오늘 여기에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당선자 진행의 김혜연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인옥입니다. 네, 세상 모든 것은 똑바로 나갈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네 인생살이도 결국 굴곡이 있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내가 할수 있는 일은 오직 전진뿐입니다. 네, 이런 신념을 지니는 습관이 우리가 가진 목표를 달성시켜 줍니다. 사람들이 뭐라 떠들던 내버려 두고 나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요, 목표를 이루지 않을까요? 인생에서의 굴곡은 있을지 몰라도 자신이 뜻하는 바가 있다면 반드시 그곳에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김문유 가수의 인생길로 오늘 음악의 향기 시작해 봅니다.

네, 목표가 없는 삶은 무의미하다고 하죠. 목표는 근데 단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어야 합니다. 단기적인 목표는 일시적인 장애물에 부딪혀도 쉽게 포기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나 장기적으로 목표를 세운다면요, 이 사소한 문제나 일시적인 장애물에 굴복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여서 성취할 수도 있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집중을 하고요, 인생의 목표를 잡아보면 어떨까요? 네, 그래서 이 삶이라는 것은요, 내 안에 여러 가지 나를 찾아서 통합시켜가는 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우리는 결국 자기 자신이 돼야 하거든요. 계속해서 노래 듣겠습니다. 김선희 가수의 노래입니다. 해피.

그래, 우리가 사는 삶은 사라질 것을 붙잡지 말고 흐르는 빗물에 흘려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늑한 미소 한번 쓱 지어주면서 곧 다가올 폭풍을 뚫고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너무 작은 화면 속의 모습만 보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마치 그 속에 내가 사는 세상의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는 이상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만두지 않는 이상 계속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의미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순희 가수의 노래입니다. 당신이 가는 길에.

네, 우리는 상상이라는 것을 자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내가 저 사람과 사귀면 어떨까? 저 사람과 결혼하면 내 앞날은 어느 만큼 행복할까? 등등 너무 많은 상상을 합니다. 물론, 이런 좋은 상상은 우리 삶의 엔돌핀이 되겠죠. 하지만, 다가오지 않은 시간

네, 살아가면서 참 자신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조금 부족하다고 하여 자신을 너무 질책하지 마시고요. 네, 하나둘씩 또 채워나갈 수 있는 사람이길 바랍니다. 세상에 원래 완벽한 사람이 없고, 실수 없는 사람이 없고, 절망이 없는 사람이 없듯이, 네, 사람인지라 모든 게 갖춰지지 않아서 늘 배우고 반성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어쩌면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사는 게 맞지 않을까요? 뭐, 어떤 날은 나는 왜 이럴까 싶어서 정말 깊은 수렁으로 빠지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인생을 배우기도 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어설픈 자신을 조금씩 채워가면서 마음속 가득 긍정의 힘을 가질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서인옥의 음악 속으로 음악의 향기 코너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김청가소의 노래 듣겠습니다. 사랑이 아니라면.

내 모두가 부러워하는 일은 아니더라도 소소하게 정말 내 자신이 행복한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재밌게 살아가는 게 정말 진정한 행복한 삶이 아닐까요? 네, 하루하루 버텨내는 삶이 버겁더라도 버티고 있는 내 모습과 나를 보고 있는 내 모습에 위안과 행복을 느끼고 떠올리면서 함께 이 프로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분들도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날은요, 갑자기 현타가 올 때가 있긴 합니다. 아, 정말 다른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너무 멋진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부족함이 없이 모든 걸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 때, 정말 내 자신이 참 초라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사람인지라 아마 누구나 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요, 네, 모든 사람들이 걱정이 있고 또 불안이 있고 정말 과거에 힘들었던 모습들이 있었을 겁니다. 나와는 별반 다르지 않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 네, 많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오늘도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삶이 나에게 좋은 걸 줄 거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네, 이런 믿음이 길을 열어줄 겁니다. 삶이 나에게 좋은 걸 줄 거라고 믿는 거, 믿음이 있으면 희망도 있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류철석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인생은 지금부터.

0: 别为离别落泪，要为拥有欢呼，即将过去的这一天慢走不送。
1: 每一秒都澎湃 FM91.4 延吉送。

0: 6:30，你在等着谁的信息？对着星星就说你的心里话吧。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送。

让我继续等下去，等你等到我心碎，星星暗默伴我醉。

0: 现在是凌晨1:30，如果你还没睡，那你真的很拼哦。长期晚睡，身体会抗议。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送。

0: 是凌晨2:30，猫头鹰都睡了，你还在等什么？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送。

0: 凌晨三点半。据说这个时间还在听广播的都是有故事的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 延吉送

0: 四清晨5点半，为了比别人多吃两包辣条，起床吧，巨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送。

0: 纵横台 FM 91.4延吉综合广播。
1: 走，带你去看沿途的风景。
2: 总要去趟延吉吧，吹吹大学的风，看看朝鲜族的文化。